0: 新一周不能把天地来进能找着斜边能端切藏动菜松来进的中正根口啊黑把丁进堂来进早上话加马拉木堂罗藏希罗因将来看给龙正吉找着斜边来进引达新手大有梦
1: 阿拉阿人个没特别罗吉月了其他其他个没起牛娃怎么样月是
2: 其他阿姨这边没起漂亮的其他那张小口罩的没起一看小鞋短着呢俺
1: 这里季节连季热了温季样热
3: 新给主播能把公看上大家积极新国组别连线的呢陪着龙城宁城来空看给龙城去我当你具备学那么几百连线的人这人给来在那陪让将将人别这张把他那群恰恰杀对看便把这人拉连着去的看个擦浪巨人过来将这些年没什么要为当局热的出来看给生活经常一趟别尊经常去了店里让你接擦浪巨人拉南北周围村当地经济，让你在当局日日我在东部日日北村的下的，况且西林都这扎西就不是。敌人给俺当年就被徐浪西北来采纳，被人家将人被这扎把当，那群恰恰杀对看，便把此人拉去，擦浪巨人过来，将这西北当局对下的就丢人被，积极申办了干事局。
4: 跟别人吃的了，公干三个了。
5: 公干三了，什么帮人家差不多公干三，亏过你。Ani dok jiba pemba tsiri yin la.
4: Nasa yin la.
5: Payu ani shigazi chungki samdru chiyu janglo kansa digu ki meji yin.
4: Nasa yin la.
5: Ani kuba ta kyeje dawa sunne susu ki ta baba semarwe. Ani tinde chik jawa kawa yapu chungma sun. Ani tine amala ki dada acha. Cheje dazu mame sun haru purra cheje te tebre. Ti baru la ta karaya sana kule kakyo sana majung. Ani sangma la jik ame ki chakti na papi yung tu samba. Bunyi sesuatu je, kau ni pentingnya tu jangan ngara ani cik, cuma tu ni sopu cokra cewa. Baba ama, pinjat tak kau tu ni cina, tu sopu cun cun tu ni me. Ani taji kerja sana tak cun tau sumne, ame kaya ngah, sumu tak cuci siap. Ani amal cakir dia omar ngah pinjau tak. Tapi ame oma ya pun renyu me, ame oma ya pun remasu. Tini ti mang je jangan tu cang ta samba, cang nyok sewa. Tini ngui buat cang. Nah, tu semua yang mesti risiko. Ani cang itu ngui berapa? Tapi apa yang malu? Ngui tadi tu semua. Ani sama je cang yang tadi tu semua. Jingle, cepatik, ni ni, tata je rasa gue sari. Ani ni hidup tu semua. Siapa tu ngui cang yang tadi tu semua? Ani dia sudu. Ani dia tu semua. Ani dia je je pasi cik tangan. Suju dia le, ada mang bujuk suju. Suju mata mereka ni suri sari. Oh, tapi apa yang malu? Mang je cang yang cang tadi berapa? Ani 바지 부글로 세다만 손에 부글로 고추지기 숙제기 세지로 배대비 대제다 고야 체크해도 아니 다 있는 동바도 속도다 찾아로 보라 대제지기 가르세래 미디는 동안도 그렇지 니네들 대도 어 룩주나 대로 구버스 대도 뭐 그들 로체 대제 지금 쇼라 룰이 담아 안 독제 간다 녹다 룰이 대 아무나 아니라 그때 내 교장님이 그러나 당한 좀이 주지 보라 좀이 주지 그러 제요 말했어. 인지 민지로 장단 거 좀 잡고 있대. 일로 좀 옆으로 치세. 옆 좀 끌래 가지고 있는 건 좀 아끼기 있어. 내가 아무나 좀이 엄마한테 뱉. 근데 통 좀 쉬어. 라고 또 다 아자 다 다지지나. 아자 소부 찾기 하고. 다 좀 저 그래. 아무나 소리 잡게. 엄마 왔다 다 레그로 와. 다지다. 네 다 깨어로 와. 근데 그때도 막 소부 찾기 되지 싱그래. 티 아자 소부 찾기 찾기 하고 버려지요. 티 아무나 그래. 삼단체 다 아자 아니 내가 때문에 있어. 그것도 다 그랬더니 아무나 삼을 심으로 해셨어도 아자 락도 장가다. 다지
4: 록다.
5: 어? 아니 아무나 그래 견제 그래서 뱃 프로듀스 뭐래? 뱃 디모 종가피. 아니 쉽쉽만 지가지. 공부 틀래. 아니 되네 다 그도 아무나 그 딱 유자들이 봐. 아무나 다 쇼게 삼나 되셨어. 다리 대블로 가지 말해. 티 나올 집시 있어 말해. 그런 게 아니 되네 룩 루틴이 그래서 네 버르들 아무나 생각 사셔도 될 지 그래. 되네 되네 네 맞지. 사 같이 팀이 비. 네 머리 지래라. 그것도 룰이다. 투아르다. 투아서라. 네 지금도 틀어 네 머리. 아니 아무나 매우지. 또 도모토 자지. 근데 팀이 없지. 다 뒤에 다 쫄아지. 그것도 미소남 시네마 좀. 되네 지금 게라 지부직다. 아니 몰라. 우리가 되네 지 패스. 왜 계속 지제 게라티기 게라티기 Tini kila tiki simsu kubi gani tuksis. Ta ajaranla kuroba kar kubi tuksis. Ani dagya amla ki kar sunsu isi nang. Ta nga roku shen dakay mokuyo gani tuzu chobu desi maris. Ta nga tso simde ti bubu sobu tsaya meyptila simde shibir tuks. Ta ti nga kakchika na samsu tete yus. Kudu kila tiki kenyum tilari. Ani kenyum tilaki tilabri kajaw. Ani ajana lo tebu chishi. Ani nye bubu ti ajana mudu yubi toni nye. 티제가래서 라랑이 보는 제이스 아주 난 롯데만아 벤주야 붙이러 치스 제지 아니 뭐 디프샤 아니 페르나스 아니 니네 지네 지네 답지 지네 되네 아무나 샤프리 사니마지라 무슨 아 안다 가봐보려 아마 바르코디 달로 쉬어치스
3: 베종 시가제 중결 노르피 집에 팬데 관계 연장 게 니마 처리 나지 나제 바르슴도 다주 망보 수입에 담주대 양추 뜸에 발숨리 자대 베제 유룽 강사 차비 바시 뱀바 체링장 게 니마 체링 게 수입에 다주 추추기 띵 담부 체인시 다바르 파브다비 제심 삼보 창대 공개 가진 체루 주신 유라 대위 뱀바 체링 게 미베 야대 통니 게 니마 체링지 미시 군주라 롭종 지신 휴
5: 아무나 독샤드니 게 님스라도스 바 아니 다랑 파 수브리 그거도 다랑 섬도 그러네 탈로도 되게 맨도 했어 아니 근데 여러분 것도 좀 배 럭저 그러기도 나는 집지지 않아 미리 잡으래지 먼저 럭스 걸었다 아니 쇼스 쇼파 잡아 소소세 인고 대제지 고무 두 번째 능미 돌아가 근데 두도 아니 그 당만이 좋다 고무 거 말아 아니 그래 그래 도스지 보고 그들이 막 보라지 와 말했다 저 보고 뒤에서 밀어 뒤에 있다 TV 제일 보고 개미 제일 봐 아니 나도 되게 참 쉬워
4: 그때 당근아 소소 개인님은 저리 이거는 이런 소가 배워 봐
5: 네네
4: 그때 당근 저 개나고 스니어도 차가스도 와 통마 네 차가도 되게 여러 배 그래 네네
5: 여래 여래
4: 차가 날에 치면
5: 네 그때 동가 치치래 그럼 디스래 나 그때 나랑 너도 저때 말어 시가지 안 삼바샤 예도 되려와. 나도 난 대서 대체로 되는데 당가 되려서로.
4: 안
5: 도스도 렘다 티스도. 안 남다 티스도 좀 밥에 가서 그래서. 다 랭가 다 렌잖아. 나만 인고 또 다르다. 그거 레라를 말해 지르와.
4: 예.
5: 사다리 뭐 쳇더니 나도 루리 숨어와. 안 또 뒤도도 레라 말해 지르. 아니 거기 깨지지. 상한테 또 복직이 오면. 그 인고 또 되게 인지면 돼. 인지면 지고 지 아스다. 지지세. 네 인고도 밖에 잘 두었다위. 뭐라? 아니, 먼저 그 응시 주는 뒤에서 루제 된다 줘. 봐. 아니 그 그때 땅 강고 밤에 치기 그렇게 되지 않아. 루제부터 되거든. 내만에 아메 용거 봐. 다 뒤에 말 봐. 다 아자라지 용는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밥에 그 뒤에서 상이 루제 된 소리 왜 소리? 레스 너비 소리. 아, 네. 요요 소리. 요게 이렇게 계속 와서. 근데 근데 제가 봐도 돼요. 루제 제 고치에서 듣습니다. 아니 그리고 봐 또 사가지고 듣습니다. 아니 미 비어갈로 차시게 입니다. 아니 미트부터 수렵스 아니 밥에 티셉사 그래서 밥을 시켜 버렸어. 뭘? 다 밥을 케이요 뭐라? 밥을 흙으로. 나 비어버지 김다 이스 다 비스. 그 그래도 계속 개념들 아주 더 우리 체미나. 아니 김자도 그게 있지. 전화지.
4: 어나
5: 밥아도 그 럽스티. 김자도 그 럽스티 매비나. 다지 그 직간 다지 양심이나 다리지도 미 생겨라 그러셔. 그리고 지기도 두고요. 저거 지 라지 말대. 니 양심이나 니 그 다리셔도 미 거지지 내려라지. 종아나리 되어서. 그리고 로제는요.
4: 다시.
5: 어? 안 된대 지 그때 니 좀 말로 그때 라뇨. 아버도 링디 랩도 선바. 천나 들에도 보면 줘. 링디 말로 로터 랩도 선바. 대 미주가 저 치면 막 가우르냐 이러. 대 다지 안다. 단단히 도스 되대요. 아니, 근데,

Ani chotu yapa tanyi, kulo yapa kanyi, yumtse kare yinpa su.

0: 당한 것들 검수 때문에 저는 아니 김사 찾기 민두서 봐 배도들이 시작 좀 무슨 게 그래서 검수 때문에 그러네 검수 게 나라 좀 그냥 그냥 저거 시에 두고서 당한 때 니에 있어 봐 대표가 거유구도 아 디마스 배조서 대미유 저디 배조 디사르 베스나 사르히 이니 도가 세타 유타 추로 모디탄 미즈르 냐 게키라 따져 로에 게바요 마레스 다 계시 요소고 미즈기 당의 체크 봐 주나 당게 다 밀어 가지 그 유부스 TV에 배전 랑게 하나 속보 딜 땡제 미망을 쓰는 싱고도 심슈데 이 팬더 싶어 근데 저래서 그래 다 볼라니 괴라서 사지 좀 고들 많이 소소한데 랑고 맞아 밀어 봐 그치 가서 근데 이 체라 맞지 다음은 이런 IP 스팅 네 심아요 그러죠 근데 밖에 뭐 검직도라 샤 저의 좀 아니 그런 정이 쇼바고 너버지스마 바게 아니 봐봐 옆에 다 코드 넘주게 도장 다 선을 땅쪽 가가리샤 너스들 레 잡으러 아니 근데 저 야침이 진지 야 진지 30 땅에 세워지지 땅에 코네 달라 있다 정리 켜용 야고요 페인의 팀은 버튼이 정리 되어서 피디 야고요 아니 드리는 소리 다리 피디 잡았죠 왜 님들 안 돼 너도 아니 잡았더니 다 깨라고 이제 저는 되게 얘는 독존의 저거 말하다 저것도 미에다 저것도 얘는 저것도 던져서 막 그래서 나도 이렇게 땀이 배워 있어 땀 땀이 되거든 나 그래 되지 라마 담아 있던 제가 되게 많이 다리 쉐 계속 이제 가려서 뭐 뒤에 기타 계속 마음 쉐요 봐 아니 루규 장구 거라서 루규 마시는 봐 어우 이제 뭐 마시세요 저 봐 로더 데베르는 순다 다 순다 뭐 중장래 그러나 아주 그러나 장배 시자 배자 공수 일에서 다시 시급을 받더니 내 봐라 아니 그래 연지에서다 다른 집에 간 속에 중이 지시 집에 중이 인사자도 그래봐 연주 십디 인사자도 연주는 간 속에 배시나 직제 있나 랑맨 연주 있나 야 가시 간다가 드려 대대요 봐 드려 망고지 간다 로트 들러 로트 맞지 대 가지 라파도 던데 뒤급들로 비위 맞는데 배차 딱 나중에 책수 집도 개이디 야보지 중 비디 야보지 중 게이블기 봐서 저유치 해줘라 이규치 팬도 아쉬워도 니 줘야 그것도 다 쇼지나 야보잖아 야 뒤에 그 가서나 영지 죽으러 가 뒤 팬도 아쉬워도 안 된대 진짜 다 그 비에서 그 공에 레샤 하바도 링디 그로 비 자고도 그 부두 다다 지지 그래서 뒤 녹제 녹제 불어 배지 땅에 진짜 녀도 좀제 가서 저유 미다 좀이 봐 미다도 또 보조도 쓰고 좀냐 고조 고조 유게 열어 그걸 접해보러 니네들 씹어요 그래 니 다리 뒤에 가면 돼 너네 접어 차버려 접어 그럼 다 가면 돼 접어 차버려 니 접어 쪼니 거에 되지 퇴민지를 접어 쪼그래 쪼제 다리 뒤에 마법을 넘어 그건 좀 장대여 하지 능님은 뒤 뒤에 뒤 숙침부를 하지 장도 매입다 내가 아니 그래 멍신이 진짜 장도 공수 이게 뒤단다 깨자 시단다 니네들 막 우리 손다 다소 숙침부를 넘어주는 연주되게 용기를 받는다 배신 시사정이었다 그 아니 장도 지혜였어 저 강도 용거 봐 아니 근데 글리글리글리 저 럭제기 올딕 더 럭제기 럭제기 미치고 싶지 미치고 싶지 저 되는 걸로 장도 또 그 장도 지세 뒤지 남지 와라 그 팀을 남지 뜻대 안 돼 이거 팀을로 뜻대 그 좀자가 더 잘 잘 지고 저기 담에 먼저 범위 범위 내가 네 머리 곧 자고 줘라 그들 인가 줘 따자지 어디 장도 더 지고
1: 팀
0: 잡아. 팀 잡아. 그 난들 난생 근데디 장구 걸라. 지 야, 즉 자주 되게 빼고 걸 봐. 빼지시는 딱이 들려. 잠아지가 좋습니다. 잠아지가 미유도 가야 맞아. 동바 밀딩에 양들 잠아 체제 괜히 잠만 좀 개된 거 아니야. 어느 괜히 대사면서 아무지 계시기도. 얘 개인 괜히 뭐요 그러나. 개지쟁이 아자디게 내가 슈그리스로. 개들이 열어. 나는 게디 랑제 바티고 죽었나 오늘 내가 슈거를 왜 슈거를 지랑 쇠를 알아 제발 내가 너네 뒤 쉬어요 엄마 얘네 뒤 미지 그 정제를 깨지 소소 괜히 맘 먹여 돼 정제 제발 두부도 네 건지 가서 저기 좀 부정 시수지 젠지라 원미로 근데 차대 아니 다들 봐도 들럭다 뭐 죽은다 맘 못해 럭다게 넌 그거 달아 럭다 니게 나서요 저거디 낙제기 럭다를 봐 낙제를 없애서 다 인도서 봐 완전 낙제지 깨다 우리 슉침을 빚으라 슉로 되게 슉침을 정겨 오므라 땡 아주 슉로 직장 낙제 직장 연습 굳이 내가 봐서 thambar cha thulo dadi logle chile re ba logle chile tada zul gila ye na ma khang la gore dei phi di phablin je de la gore yena ma di jagre di jagre re ba jepta ni kang la gore kese ona dala te manju ki kara sana tip shong gang la ta jo na ji tik tak ta ji kemjen ji gona ngara mang ji kar gu do zum da ta zum xin gu do phi ti la zum na phi ti ngara jepta ni gela de la re mana kar re se se na kar re ani ai se na ye ko re se kang la de ro ta ngai ni ji ke kali ka jep ni ta ke se rang zum ni ti ge zum na na shong ti zum ba ti xin ma ko kan ne zum shu kan ti ka ja go ma ke se rang ge sam ne ma chu na ta ta ta ji ye ro ko mang ji ba tu ji da ge ma ge tin de chi ji 제고게 가래서 탑링 이제 돌아냐 로저 제리치 독제제 로르 치모라 리뚜양 초바초 보다 좀 치모라 해사 신도 응 무셔서라 어때 아니 랭디 바부 탱가라 그랬다 바바 마쇼라 다니미다 인도 친구가 아 아니 마베 어 맞다 그랬어 아니 그럼 그 바바 그 니도 중년에 바게 애증은 거래 어 다들 하고로 아니 대체 이거 니도 정말 너 비에 지에리 너도 막 뒤에리 아니 정말 나한테 밥을 마 비에지 되지 난 쓰레 건설 놓지지 놓다지 아니 밥에 놓지지 저 놓지 티브들 가주다 가주래 나 준도 좀 먹어라 가주 시켜서다 나랑 배 준도 좀 먹어 다 배지랑 준도 좀 먹어라 나 가비 시켜줘서 단 그럼 냄새 걸 니셔서 장밥도 먹어 소속이 계속 그 니셔서 소속이 소속 계속 자이드 계지 모르겠어 너 제모를 뜻 좀 하고 너 좀 뜻 좀 좀. 대단한 뜻이 이렇게 좀 물어봐.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두고 이거 좀 줘서 좀 그랬다. 너질 너무 두고 이거 좀 줘서. 너도 치면 이게 두 두째 어찌 뭔 거 같이었다. 애지는 뭔 거지? 저거 좀. 대단한 뜻. 안 줘도 나 별로 좋지. 제. 아니 너 좋다. 좋냐? 되는지. 너도 더 그래. 흉내가 돼. 다 저거 안 돼. 그래서 이도 쓰지 못들이 계지기 애지 고준지 보지 와 인과 그 니오 들라 안다 저기 같이 그랬어 뭐를 해서 누가로 담이 라서 좀 기티 아나 가래서 대단 투전에 코나 아메리카사 아 지오 좁이 아니 그 것도 다지 막에 당하고 제가 레 봐서 디자 쇼리 좀 해 스탠드인데 어디 데 봐서 지기 돼 그 것도 다게 두고 때려서 막 다다 그 니모들 로 다게 좀 샤베기 인과로 주 저벨로지 저글로지 ti dansu, yinima, gazu xiuzhu, topsim jorba, manzu gan, hoda gan, siyazhu yorba, xingfu gan, di xiuzhu xiuzhu, azi, nian lagu zhu dila, konanzu tuna nandu asa, dagi bet, dinde ti yore, ingwa, dinde luji, dinde zang ti yore, pui zhoni zang ti yore, manzu luji lume, ingwa, lila bie xiu zhi yore.
1: Deitong ki xijia zhizhang nani, tabar milo jila nyeshi, 공기 gen nima tsari laji gamol semso tenpul ngini rani je tsalong gyurimte shirimte detong tang kimtsang lopso tretang nangab ngepar tu juwebe tsenpa shikshi. Penpa tsari laji go deshin nian trowa deshin pepe tangbe mambo chani manso la tretang nangwa tiyang yangzi gang la ye zhun tang kuechen gang la parchin gyaba nangzin ki pento xiong hu.
0: 怎么看的？他的天地看的那个，他的那个年通的，对，电脑老在那个那个，他的习惯来就重新你去广东那里了，对，然后对面被电堂给是这，重新那个对吧？对对。然后对面被电堂给是这，重新那个对吧？对对。对，忙些的，那不怎么的，做差不多的，对对对。嗯，他那个老，可是是那个那个的，对，给的家里的房子。对，给的，而且这把子的，嗯，你都装了个桌子，对吧？他把这老对接，接着桌子嘛。对对对。老对接桌子，啊你。 당도한테 도스레 따지게 말로 초바 조에 쇼라 빠바 안다 개념 차기 가레스나 참교로 망피리 대다 잘 치도 아 네 치제 단 무슬로 젠도 티당 따 더시 더블람 그만 아니 코나들 망조로 괴박 가리니 대당 돈이 가르시에 그리미 아니 닥터이나 닥터가 네도 그리시에 그리미 배드 그런 거 잘 치도리 아니 치다게 지시니셔 다른 그거부터 다른 게 도시기 말아 이나 다랑 로규를 위해 이렇게 지금 거기 다랑 로규 장시 시야 때도 있어 봐. 근데 망도 너무 좀 무셔줘. 안 돼, 진짜. 차라리 그렇지 말이. 근데 이제 너도 지금 너도 샹겨 줘야래. 녹지 놈에 샹겨 세지. 빠데 티마 망부 티에 버리. 티지 다다 다게 그 접어 대급 대벌레 버리. 쭉띵 버리래 버리. 급 쭉띵 쓰는 거 티마래라. 님 쭉도 줄이. 쭉 저랑은 징네 다워 줄이. rangmeo tuwaani, pekutu pepe mi murtaan cheche tuwaarwa. Kazu pete kasaka mendo kongaale, chimbari, kaze ya yun dhubaya chimbari. Ani bukashi chiki shaaja, bukashi chiki kutu tamne chak, koyaan ya, tsoa taan, tedaan da tewa yoche. Ani dazu maa nga suyongche, ya, damche chiki, yanma. Otoos, lezen chuyi namba su tachina chiche, chocho chaya, chocho nyine sumbaru chiki, kuchi wari. Chiche chiche chiche chiche tuwaari, tuchi chaya, mangshi otoos zuyongko wari. Tine chiche, taa, dazi lori chimi tuyo, nyeto chukdo tibarwa. Gerke keda nye shibudu, gerke lopze ko chiti, nye ti, chito sumata. Nganzu ke anta shibshu shuseke kapte yase na mintu. Nganzu ke chiktamshe cheseke kapte di mangzorba, bala amla kuna zi. Kuna zi yindu zima, ta kuna zi chasano ta rinne yuwa mare si shuye yuwa mare. Una yuwa ta nyamnyo piu sum chobo yuwa. Ta inale tingdu ta suyun sike di yinji minji nyamsi ptuwa na maa shiye di kechimu shi. Tā pēshī nā yī jī nā yī jāng mā jāng jāng shī nā kūrāng sū nyōng chūk rūwa. Tā tīndā jī lā dhūm gāndrā jī, bē gāndrā jī, dām gāndrā jī. Jum tā kārā ngā sū rāng kī ngā lā dhūng hwā mī mā jī tū yī jā wā kī rīng nē kī pāng sū pū lā lā kwa tū ngā sū pū rī kī rīng nē tī, rī mā chū tā rīng nē tī. Ā nī pū sū hā jāng chok bā jī rūwa. Kūrā mā tā mā tā nyōng chā shā sī mē Long mangpo chowar pata pati, tsikya dhan nanchi nanchi me. Yuwaan chowar pati gyupchi mangpo chowar. Tani ka kutu tati lopcha tiga dhudu sama, taki mangdi pechi tangi tamiri, tambi chokchi tinte mangpo tabi wa. Tani pechi na, tati indi tundi chigari, yagari jiga maari. Ho tati, kesi mizu gane zu kesi xie zi rang long nanchi pata shubi ina, kuyo kesi xie ti rang xie zi rang noy genyi dhubar, kuyo migi dhubari, rangi lakwa chabari, rangi lakwa chansa, mizu ki meri lenyusu, rang zongan likwari. Rāngi tīndē tācchē mācchē pēs tīrē chītū sumā. Tā tī ngā tsū pēkī tāmbī kāgī tā dhābū tū kēsā na. Tēndā tā nā mācchē na pōsā ngā tī kī ngā yī sikā chī wā. O tī nā shī, rīpā, a tī nē shī yī kō tē lā. Kō rā tsū sē nē ngē tē, o tī rē ā sā sā rā chī. Tā pēkī tīndē shī ngā sā rā wā. Pēkī nā kīm tsāng chāmbō Pechir pula chuti shang dala sasa tibu kasikwari, an dindir rizan sito so, tati me shayin, gondzo ke pula gondzo nyanyo duye kabo, tante gondzo ke nyanyo kesi, nyanyo mebe buku ngani shina, azi azi tachi pe yabo shi shazu, tigari kuyo hako huyo amare, kuyo ke tangali mangzi ta teza, anta tambi dindir ta ye nyonyo ingiri rwalmi, ta yinan ta nyanyo giri, giri dusma, ta ngegi dindir ta chik nguwa yung je, tepta mangzi chik nguwa yung dusma, Peshana, kasa dindzu taani maashi na posanga kingaayi saranaxi. Tindayi taani, hopti kala nganzu ku tandayi tuyura diigi buku dindayi jiki nyembayi na. Kima, tandayi tandayi shina, anta lupchun dhruta dhroshi mingi kandu, jiki nyeyo na. Aju, anta tsiki yaku shivaji lupsu, ti kari na. Ta kemba titi samba, ti tambi rida. Tingami pyoga rikshu, tambi bulu yor da. Tambi sikati kari asina, kaita tsik tundu jikla, tun sabu. Tun nil kibu dindayi rida. Siyo na. Oh, tachi tu tamu zika dine zi yinba dhadu sansaji. Ti gonsu ka nanti di leyo korwa. An tuk zi zi pe shina, genyi ki tamu yorwa, gonsu genyi tamu zi lakwa wala, gonsu kagu shinkarwa. Bing zung karu, huo zung karu, zi gonsu lamsa korwa. Mingi zi ki lumbi punta dhru, sengi zi ki lumbi dhumi dhru sara nangisi. Sanga nipa nyi tenparwa, mi chitan zi da, se din da zi xieparwa. Tinde kato na, ta tamu zi na mangpo zi taki dhaji ma, shirim chola zi kishen yu suma. Ta, jing ne pala amla ta, monyam, ropa. Tā rāng shē rō sōm, gāng tā shuān sōm sēn, kāng kō kē līng tō, kē līng mā mā sō kāw nāng tō, tō tī, tō kāw rā, tā rāng sēm dīng nā jī kī, pā nā rā tō lō, ā jī pē tō ā yōng sō sā rā jī, jī bā rā kī tā. Ā nī, lōb tā tī yē tī nī, pā pē ngā mā nē sō rā, tā rāng mē jī kī tī, lō mā tā ā sī, kāng tā sē wō tō kā tā jī kī tō bā yī nā rā, tī rāng lō mā Ine kli ku gyuno tan, gyuno tan, gyuno tan, rangi yaru yaru yaru dhuris. Ine zhawa kuna, taba beke zhawa kura re, lupchung, cheche, maa yungze, mangzuwa shamdi shukete kechibu yin sukure. Nati ne, dhani bado lupcha tikla chikpari, dhagi kasa, gala, nati sakke dhani shudu. Ani tuks, maa chik trotu tusma, kuna zhula karku kudu wesi yungde, zho kimzano su ti yin sukure, dhati kechibu shivure shal. Dhati, kimzano su dhagi ki tiki yungde susumba, sunyam debu sanyama junda, nangde put, Ti shukchi mo shivu na nilu jachi mo shivu na da yomari. Ta yin nilu kula kari yorba san, dharan tsuwa da jachi shivu.
2: Zee, tatari.
0: Ta yin kira nzu pamar chamba chigarita, pamar kondro na yungu marita. Ta yin ngarangita dayak lu ju na shichik.
2: Tatari.
0: Ta yon, 타건 속에 아

야 하도 증가지 하야 롱유르보야 댐베송마나야 바비보야 허예 동종주야 산된지히보야 상어마히나야 더자유보야 아니지 산잠라야 쇼쿠쇼보야 타아동코와사야 아야 장지오야 할랭기 산자머리야 태디히보야 뇽탄다마요야 퐁안다오야 앙앙오

야 코르고야 알루라 코메투야 구지보야 파마노라로야 포여바오야 아젠제 투르쿠세야 탈로보야 냐만데예단야 카모오야 알릉

야 테메오 호야 안지 독촌다야 요나오 야 두제 파진다야 요나오 호야 아잔지 야몬다야 나 롬부오 야 삼춘다다야 코잔지 오야 할랭 독슬리테야 니니보 호야 메게 마동테야 탄장보 호야 아나비 코투라야 망해보 호야 shora nang zo te ya renga wo ya ha ngu nam la pher ya sha

0: 야 라야와야 하카지 타르바르가야
1: 다다 헨지 메신 임반다나 베종 나치 사규 하르종 야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놓을까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참어 링라 니피세 링피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조리 노 힌든 동만 노는 메체 룽 숨라 노는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다른 유양 공파 별라 양비 거기에

야 랑가라오야 하사이 착튼토야 라통오야 롱베 로주토야 차동오야 항오무 파준토야 요토오야 대베네로소야 터소오야 아통

야 파미오야 아따르타마이테야 도라오야 데예히지나야 담제오야 아추라촌니와야 첸제오야 코르제몬리세야 타디오야 안자마텐다타야 탈리진다오야 아시타메시테야 업쇼오야 르요주시비야 너쇼오야 다리 롱주코리아 카바오야 니인제 몽보파비아 니인세레오야 녀마샤르메야 니제오야

샤솔라오야 할래 고시경미야 참호호야 랭게 산이니야 총주오야 아마앙에 슈르쿠야 떡준주호야 니라 칸지세야 레테예오

0: 마미 양아 롱부 야르게 튼다이 제살기 되고 따라 돌고 오면 바트 야르게 신이 되게 튜다 타르가르 못 참마미 바히 로야르는 게 근류라 혀네 터다버히 휴히 되고 라마지 되나 체가레 네베지 가테 어떻게 튜다 카시지 다 로야르는 주세베지 터소 총원지 뭐제 코르도 제바 참마 더더더 라블라블링는 혀가 시시지 고네 제자톤 더샨 디시메 반 로베지 네메 반 두베지 유메 바 터다버히 샤히지 고네 무능고 탐바다 나히 님 모보시 카바 쳔보라 하비 네베지 갑테르 단조마니바 쿠쇼크 타당르모니 마도바 쿠자면 화도바 테이지 툴라 체갈라 네 힌제메 승자 노르잔더 그 준줄라 땡히게 고네 카바 쳔보 파노 모노로 테이지 툴나 카시지 레모나 조잔베지 갑라타 니모 메게 통주메바 테이지 툴나 쳔모요 카르자 잠키 통주메바 다 텐다히 시히지 고네 능레게 충줄라 땡히게 고네 테이지 툴나 니마 괴지 랑라 조마도바 카샤트 다 쿠쇼크 타당 콩아서바 트라라 가르작발리 마도바 쿠잠키 마도바 르바초 오아티니 다니 마티이지 오노나 샤지게 제거 현도트 샤지 칼럼 준비지 가데 참모랑게 그 사자라 카바 띵주 잠키 메바 티이지 튜난 도라 공용 활성 참말라 다 티이지 튜난 마갈리지 파동 공화토 용마라 소비지 다 랑가르지 마동 개바 자랭 통 라소발라 다 로자트 저히지 군 티이지 튜나 오니마 티이지 천노나 사양갑 샤마르지 카히 양거라바 양히 티라 중문 샤르히 아다빠모티 드모트거 중니타 오 티이지 튜나타 만바살라 로바다 니르구 쳄소 후바다 사구카라 중바다 테이타바 히 시히지 군 티이지 튜나타 따브리지노 청데 시네가라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리디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난에 대사계의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난게 다이다 공에 난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 인스가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 너 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의 동디라 전비는 게 중지 냥하게 제보 제수 된대지 차요 대사계의 동디 다지 광장 스네다 최강의 장디를 때디 전화 기사계의 동 피비에게 전부 뒤 인디기 동장다 제스미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학이 제부 인스 등재 지시요리 니네 기사제부 중디네 나의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둥기 롬도기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수에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체 교수니 제시 인단디 하장기 친구요 대인디 정도 기사제부 중디 인단지 기사 근류기 중심 스티시리 숨내 차이샤와지는 야가비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예요 말이 풍송 초주도예요 말이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연구는 뭐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 치조 치조도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치만 치만도 주기요래 이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기냐 진단 친구 찍지

我尼玛特一姐，想到了花瓣上鲜白美人姐，连忙推说她。特一姐听了，长足干嘛的？那些稀奇结果呢？她的特产之外的，那些稀奇结果呢？马特里卡了，特一姐听了干啥？我推特一姐，感觉她目光长得可怜么？特一姐马嘴把她舌头疼，说不烂说不尽。结果男的给拍毛呢？特一姐听了大半没几个么子吧？三百总几个么浪吧？他那些心里抓起刀个人呢，硬咋可能？当真五个人呢？他特一姐为个情侣效果吧？还有稀奇结果呢？搁这。남산 더바다 나기 멘빈 주동 창조 힘도 서바야리아 천년의 시조 속으로 도와가 남산 드블리 뭐이게 깨다 더 따이게 묵자지 사긴 그 침잠 요바시 시히게 거는 참올랭 그 사자라 러다니엘레신 다가 파피게 거는 데비게 이까 어 뒤뒤게 니마고이게 콘도타란 제메싱자 너버잔더콩 진이게 니마타라 갑자리게 고종나르 그 콜라 수히게 거는 마티요 딱당 참올서바 데이게 땡나 마지게 가자트 러자체게라 저히게 거는 테예티나 레거간 모동요 치바 패 셔라 천다메바 마칸조 동게 타다닉세 나나 까바메바 토닌다닉 스부람즈 서저캄솜 스노타조 메도베미지 춘부 닉세 테이지 튜나 탄독 런제 남게지 젠히케고네 런제스지지 젠자라 청가스이바군데 청덕거모 정도 신년님만 주죠 라속베 노르 런제게 젠 테이지 땅나 탄독 런제 섬적게 땅나 서정알랭 테이지 땅나 제메생자 노르 잔더 콩 휴규 다 콩게 빠지통 증냠라 때나 따바 메게 무수 삼바 종진문어 님만 봉진 더더 땡 힌자도 오제 측지 메도 바셀레 사주 부주 소제 테예지 튜는 제메 승제 노르 잔더트 모모 모모 보총지 메바지 양모 슈류지 믹자지 한게 시시지 거네 테예 튜나 런자 쳬예지 땡도라네 튜 테예지 가도 촉시 결과 남지 그 러자 차람을 저유비지 가도 촉시 결과 남지기 다 런보체는 제지 휴시지 거네 런런 유지게 통제 딱세게 빡바도 승무 상적 라소비지 부제 청린데 바 제조 런보체를 야휴진 바바 시시지 거네 처음 근두지 뭐라 다 라마게 된라 측거스 내 기계고는 퇴지 출라다디 잡지대는 진호청된 눈제대디 추구함도 기대되는 가족현다 타대되는 안로견다 공제되는 거등생다 파근의 리얼가 선보 마스는 초라 타죠 다혈반 단역생마 매험모 초기기 매도다며 결행의 설계 속에서 열개지 빵는 매도잔다 퇴지 퇴나 따바 매게 무슨 사바 종지 물론 나 안무지 매게 예당실이 사통무지 뭐죠 큰바 효리 터다비 신의 간족 참모 탕란 성과다 나시 능가 참무지 레모터 능가 참무지 레모터 참매를 삼바 내요비지 갑자 도저부지 증나 친유 효과바시 다 청송인조 담으롱리시 시시지고는 레모차모도 파 오 남산더바다비지 레모타다비시 파비지 갑자 제노나바소 딱단서 시대 툼데 로마비 된라 치거 요바 대랍 름종 요바라 로마비 된라 치거스 내히지고니 제적 름보치에다 야도서저 서부지 된라 효히지고니 티니 니만 보암지게 나타 된반 자도 오저니지게 그건라 름보치에다 따바 메기게 무수 바사바 종지게 몰라바시 효니 송치레라 인정 응무지 개단전 바시게 나나 테이지 튀나 자판두지 카진 둘럭토 테이지 튀나 타르지게 우르구 남럭토 다른 테이지 맞이바 다 카톤님이야지 등호라 사코메지 롱대 슝주토 테이지 카시지 몽롱 두지게 예워튼 두럭 꽈통 다대지 능가지 빠두남지게 로자지글로토 테이지 촌랭제비지 꼬 라소비지 꼬는 테네 제조 름보치 테이지 튀나 럭이 첨자선노 다라 청시지 꼬는 느게지 까제도

0: 낭배 디키제 낭배 쇼루타 다 양타와 벨라미 뭐 주고 그러봐 아니 단단 안 저장해야 되다 쇼골 러브 철란 페베지네 낭배 참아직 뱉다 캬 전부 더 뜨잖아는 다 그들로 우리 안 저기디 다 낭배 참아직 뭐 임베스지 다 참아직 뭐 허라 찾잖아는 지난이가 인도잖아 다 디스스나 된지리 뭐 지수 된지리도 다 잡을 수 있어리
1: 다시지라
0: 다시지 다디 저디 안 저기 락차다 잡으요리 치지다 잡으디 치디 유스나 다 근들로 우리 다디 안 저 체도비에 진 내자 샤드비에 진내자 다디 락체스지데 다디 수수수 기 컨데서의 표적 컨데 단단지 제메시 다디 창매 표적 단초고리 집에 단초고리 남매 단초고리 내가 좀 미개 날래 단초고리 다 초영원 날래 단초고리 내가 저기 넘 뒤에 깨지시 뒤에 든지 기다다 깨어치를 깨어매 바깥으로 다 참아직 배 혼난 또 초고리 생이
1: 아 다시 당시 내가 좀 체리다 보지
2: 지바
1: 체리디지 자켓지 폐지 동나 체리디 아주 비시 동초도 아 자켓지 돌아 당나 양 체리디 비지 당니
0: 지바 라자
1: 라자 몸부도 비지다니 지 미리지나 자카치나 돌아담 타시지 제라 겐르지 잠보나 아장자 당간조 게겐제 인자 우리니 준지다 주다테칼라 베츠신 케지랴 소소게 다도먼티도 로종시에데 야보지 어용사 던리지 인자바 다남바니 응은이 히나 리니 주다 세먼테다 준지 세먼테라 랑웨는 응은지 컨데라 시케나
2: 녜응은지 쳇스나 리니 주다 세다 군진 스니데리아 네 뭐냐 링네 생겐 콜로야 문지지 치고도 생겨.
1: 나서.
2: 균생 가르스나 링네 생겐 콜로야 문지 세브지면 아니 가르 균진 치고래. 가르 규자 치고래서디 아니 시작하고도 와.
1: 나서.
2: 또 가란 중은에 차샤비나 소소 링네디 규라다 소소 링네디 균진 차디 배진에 당고리 생기.
1: 나서.
2: 배기 링네다 뒤는 규자 링네스지 두고 열어봐. 다 뒤인디 빼는게 랍다래 셔야 다 그러지. 다른 균진치 유다치스 땅 안주 비구만 붙이기 열어봐. 땅에리아란 게 가리 균진치니 봐. 가리 유다치니 봐. 유다르네 디게기 나로네 장가웨 다 벽이 르네 가르도. 변나 차샤스노 탄다 균진된 좀 더부 있는 참아르밤이. 벽이 르네 기 나로네 참아르 발이야 가신 유부체. 디 균진체 디 유다체 디 땡네 아니 르네 균진다 유다기 잡아 듣는 거 열어봐.
1: 땅
2: 아주 더부 있는 둔진기 기긴치 인류 둔진기 럽시 나로야 다 벽이 루쥐 열에 벽이 다 냥아 열에 다주 열에 아 체면 안 돼 멍시시지 된데 열에 된데 인류 좀 봐야 아니 때 인류 좀 봐야 균진치하다 유다치하다 난도 야침부 쉽지리.
1: 맞소.
2: 인류 좀 봐야 둔진기 기긴치 인류 벽이 링내기 카레이 내래 도스도스 신야지다 하코브라지 매나 랍자레 지페 균진치하지다 유다치하 걸리야 직 조조야 매면서 책 동안 심주 기타 칠레데도 벽이 좀비 조선 거달래 아니 던돌레 참아이네지 언양아 다주 카레 강이네레 숙격구도 아니 저당에 탄당은 제차 벽이다 진내 균진단 규자세야데 조 주자르 내게 나로려 최투비 등내도 졸이야게 균진단 규자세야데야 다들 편을 문제 진짜 지치기요라 엘라달레 패진디레 섬섬으로 지지제 디고네 마시기요
1: 고아든지 지체
2: 아 고아든지 지체 도
1: 지치기요 라서 괜찮대네
0: 다 고물 안 계슴 주 소리 쳤는데 베베진네 쳤는데 다 진주자 진네 글라탄다 송문시 다 망부요데 다 이네르 진네 망부나라네 조 쳤는데 다 게이기 진네디 조요스 진거요 봐 게이 디네 베베 다 진네 디게 예수나가 주 균제 컨데 세월에스나 다 조 딩가랑 섬주 쳤는데 다디 배주단 애들이자 디키샤 애들 멤버체 벤 최숨 손데나 디 아니 쿠셔 손데 지에 조디 마르사 다디 간조 근데 로리 남균의 균진 제 배주 만전다 안다 벤 좀리 이네 저 간조 벽에 있길래 좀리 만접해 아니 다디 신달라 박자에 망부 샤도 외치 아니 계속 이제 모토바 이네를 망부지게 당 간조기 링네 디간이야 맞아단제 링네 장년라 다 갑교 신이 망부 지조 띵기면 망부지 어디 뜻이게 링네 균진 콘랑에 전에 또 처리 이진에 바직 인병원에 이제 시윤제 예배나 대회자다 근처 뒤집어 얼어봐 아니 정말로게 하루벌로 지지 제톱나 아니 다진에 근치서 진짜 면도 선사리시도
1: 제라 다다 안저 그 지나바니 소분나 이게 다 친상지 나로네 야부 진지 제토나 무리데라 편토르 봐라 미리데네 야부지 진지다 다베지 토즈나 야카티게 진에 최요 배차 여당 안저이나 종함을 제가 전부 되게 진네 도부지 안저 벽리네 데가 되나 자체로 진네 그 전부지 그 리제엔 차대 잠바 야부 송주다 진지 차베 야부지 제토스나 제가 용게 다리네라 유다야지 드네게 산다 드네지 과랭 초현데 홍보시나 지당 그리네 바시 글레가시 지다 드네 드네지 시 조고도 하시 주바시 글레가시 아니 그 체크

0: 바드네 초 숨버디 음 소소 김장 그 소에나레 다위 나 파나미레 뉴슈 제텐데 촌이 친요메 진디 부위네레 쿠란주 가르장이 되도 텔라데 디가네야 지야제 두도 좀도 데 산다케 제시에비네레 지카당베 소텐데 촌이 친요메 다
1: 네
0: 졸링 그 남베만다 다리네 두텐제 동안 편제 동안 지 잠데 체르 봐 근데 졸이야 카티자 또 차지 거래 도스레샤 네 라브달레 타그라니 알롭젠베네야 주입네체 진제 남주 독자 된데 촌이 친유메 로디컬 세세 당데 친유메 네로 중제 세세 니 세알이야 네 슈게 그 요마도 세세 당데 세네다 니 세토 마르마메 소도 수인네 세세 당제 탈롱 용구 마르마 네로 중제라 세 제빈 네 야고도 삼세 네 아 진짜 간 슈게 같이 그 도스레샤
2: 소소라 주부데고 제다 생칸데모 제데 제게 로티게베 피겔라 진조디 잠바데 차찬라 아
0: 소소 Turkish and Puig and the Kanjado Gang and Cartos is by Gangi came into so. When is in the Pimus Yama? Muneoma, Nahakurba. The Indita and Azu do stay in the Buguta, Dawaji, Dawani, Yaka, Restu, Donjuta, Jijing, Chaba Chaba, the Logo Chambachasha, Kazanyanga, Chardungi, Tampa Dimdu Chaba, the Nijenduna Shura, Dimduna Leve, Logo Chambu Tajasha, and Tampa Dimdu. The Indusan by a near Pomade Gazette to Jangi. 직컨대도 쓰든 봐야 연락다 수수 개이 자야디 내 수수 랭겐레 지기요사 개제 띵원에 알아야 원에 심구 쉬어지 되죠 아원에 다 답변이 내가 지단 지기요사래샤 랑가데 창조 그 남지를 두고 여자 아 표정이 더 노래 쉬게 하시라도 삼지지 진짜게 아 쉬긴다 심다 심구 소마데 어 심슈 근데 쉬부 티해줘라
3: 나서
2: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3: སྲང་ཅན་སོ་ཁྱི་ཇུ་དེ་གི་པེ་དེ་ལ་ཕན་ཆེན་པོ་ཐོ་དེ་ཡོ་རབ་མ་ཚེ་མང་པ་རིན་ནས་ཁ་ཡ་རོང་ཅེ་ལ་ཨོ་སུང་ཤུ་ཡ་པོ་གསར་རེས་ཡ་འདྲ་དོ་ཨོ་ཁ་ཡ་རོང་ཅེ་ལ་མང་ཐུ་དེ་ཁ་ལ་ཤིན་ཇུ་ཤེ་གསར་རེས་ཤིན་ཇུ་གི་དེ་ལ་རིན་ཐན་ཆེན་པོ་དོ་སེ་ཡ་གི་ཙོམ་དེ་རེ་པེ་ཐོ་སན་ན་རེ་མང་པ་ཅེ་ང་ཅུ་གི་ཅེ་རང
1: lamne lob zen chi ye sun te sum chu ba ne ta ta chu ba ne ta ta su su ta jime ka ne ma zo ke

0: 아니 사제디 수수 고든체 아니 롭젠치 안 고조야 근데 소리 님들 님들 마 대바 수수 대다 투베기 딱 한다기 닌제기 최고 망부지 통소 그나 저기 딱 밑에 저기 체라다 베티 제수 이란 쉬어야지 상한 저 이순에 닌제기 삼나지 유네르다 초에나라 내가 망부 유뜨잖아 제 투면도가 또 이내 코나 저다 좋아이네 자 간내 간내 가주 이내르 만서 난 주제 다디 근데 소리 수수 차긴 차상 호주 체 네 신조만 저 로젠 체 손드네 저다 고조게 다 삼료기 고대 털 동에 소리 지금 슈키기도가 디저 소지 제사 지단 체수나 신조만 저 인도 전에 다고 신뢰 체월에 정례 체월에 다가 두수 요 말을 봐 다 이내 좀 신바 예수나 다 공개 인발 차자 아니 저거 예수네 저다 대외 두지 요를 봐 어디 갈라다 사고지 지진들로 다 다 양제 로제 치기도가 어디 야고 싶도
1: Derenka limon de rin chi na pe yo xie zu chen le kan ga na yue xin yo ba gen chi de zhen ma la da ta sa tong de ni bi ge rin chi jia bu ni da yang de yue ni tong ne li pe jia rin ni ju da ta gong pe le wan ye ba yue ji chi ni li mo xi ji ye bi qi ji mun ti de rin chi xin ba ga si xie
2: Chidang ngan zu kya ta kyo la chen na ba ni song na so so so le ka ta de wa xie ne ta ngan zu ge ring ne ju da ta jun ji xi de zang ba ta de la ring thang da ka re thong yong du ring thang ka ye rong ji ye ne ani so so de la shu jian ne le ka ji xie xue ra qian san na ring thang qie xue de ka ne yong du
0: ring da xian san ne mix de ngan zu ge ta pe ge ring ne de ge ring thang zhe xia
2: la sa
0: ta su yong ge ring ne de zhe dan xia su ne tu zhe ta mang bu na la mi zhe mang bu ka de ge jie ge 중교가 리네지 인도잖아요. 다디 나라라 먼저 단대 조미 지글로 코에게 리네 나라 빈나 삼르기 리네. 학벌도 참바 저와 닝지 다 망보지 디나 리네 디나 요리. 네. 디저 인도잖아요. 등산 그 두주기 나라 미 망보지 그 삼르고 눈쇼다 레게 눈쇼 망보 인도잖아요. 다 참산라 리네 디 계속이 갑된지 여바 차산나 안에 초월에 띠도 고부 양을 좀 명에 삼상게 다 디스도 먼저 전에 수윤게 다 지단 차순하다 미 점불링다 안에 기억나 안저기 나로레 다 미지 망보 요제랑 차산로라 진에 표준 잡고 요리 다 있는 안저기 수윤 진에 뒤에다 신라 몸에 고바 지유도 전에 다 진에 뒤기 속신디 땜부다 안데 다 신라 편타고 얘기 진에 지 인도 전에 다 뒤 진에 뒤 진다 첨부시 통고도 다 뒤 균제 톰나 Tiwaya kyan pen thawa me shun nui kik maa re sengi. Maa re shi shi sha.
2: Shela, chik de suwe de zama nganzu de rin nik ting se tende chi ta xiamba ta nyingi tende se de zamba nganzu gigin chi ke khasun tende chi sung nang sung la tende ceme ye de, nge cembe, xiamba ceme, ane gawa ceme
0: da
2: danyo ceme tende pe ta chang ni chi sung de zama nga pe han san sung nganzu ke ming du la thongba tende ke ta nyingi ceme de la pe cha jia na kong ke de sung sung ma la dong ke bu de 추나로 키브나지 다지 부치는 케나 마텔라 바체데요나 마테페 다지 힌지 침부지 신로거봐 데나지가 저거 소소 마크 불라 세브나지게다 지텐로 아지두 센제 탄제라 다지 괴르세야 소다 샴바테네 소소게 자키 지투 뉘브나지 지투라 소소고 또데야 곰데야 또 소소 다 차다데 졸라 소바게 지세모요나 산리가 산로 파유 어레 소소 곰부터만 줘 보 장고라 야칼레 칼레야 코소숑시에도 아 데나우지엔게 데라 샴바 체메지시 에토다 로아지두 센제 탄제라 당뇽 체메서 나네 장제게 다 지진바 담나지도 가와 체메데 나무가 뉘우니에바나지다 덴지덴 디토라 나무게 소소 불라제와나지 제와 첨부지 진토니에 요마레세 나무데게 소소게 나투데 다지 시베존데 시베이나 나무데 코런테랑 란테바데네 아니 소소소소 추마동 자마제 덴데시 소소소소 란시제레세 데나지게 당가모고 마지게 추그데 로부터 천히가 콜 가와 체메지 여라 데나지게 간조던도 신진한제 덴데시 토베지 여나자 다데 체그 소문나지 리네데라 간조그 진지다 다베당고 베 리네세나 타도니세나 디레
0: 아제 신난 편토바데
3: 我们在这些人的帐篷上住的，人呢什么的了？在那一节个家前不定啥不接，俺住个先把帐篷一搬个嘛，上路接东的，等着前不接有些啊，啥啥，说说包包要多的，就是。人那个人谈松松啊，谈到盘中老不清个，今天啥时天气出差个，老总进来了呀？人那个公共车哇啥些多？人那个公共车哇是年底了，第二年准备要，每里出不呢？人那个年底要么就出不送的嘛？
2: 那是。
3: 现在人那个人做钞票掏工，底下了呀？ 写图不多啊。第一，零年底，看到脱岗离岗了呀，有被媒体给查办了，谈得拍了呀，也就讲偏脱的脱什么是吧？都是这些。但老郑那里呀，出写笔呢，嗯，俺来让我那些那里，俺就拍个人那个人谈第一个证件，嗯，已经也不去查呀，讲了呀，我那偏白也不脱不多，别呢。当他已经给成年学对那里张开线了，偏对检查，这等着去年级级来听，我是不可能的是吧？俺看着去，张嘛看着是巧了，但是是那些这边内地的呀，是吧？看着是开不过的，但线了偏对检查，看着是差不多的。我做刚刚俺是不可能的是吧？什么的？就是你说说人你来，但别给偏多吃不吃多。当那些个样子，他们对身体刚硬的对来，吃硬对来，像那些小老家等着吃不硬来，啊，但可是这个。开不成不都是这个自己过来经营的，但俺做的刚刚开没两三，顶这个什么时候这个东啊？但那个能行的，本来恰恰是俺俩做票友路就讲了呀，但开不成没有二百米，可能就几面子永久都做呀，几店员就怎么，但都是他们弄的吧，票友弄的吧。第二，叔叔了呀，别的手机是不接这些图图啊？第二，票友弄的银行人，我那恰恰别那特别的，人那的啥，别没事的，人他全部就多了，但老早来他个啷个，俺老妈了呀，养怕写的怎么样了，老些写的。老马儿开始这，像老面前你等着这爬着去，可里这看着这里老塞哇是过来，看着这里呀是吧？斜对肩是过来，看着这里接近的呀，可把气话是，大多数刚过老叔叔人那的罢了。有点钱就怎么样？你别的人那的人谈个，没说江西的这不没南山通过嘛是罢了。六对几六对年等着这里呀，这卡里那里不过都是给这些那一年的这卡里卡里刚来那里查了就住的哇，大多数也是讲俺们就做叔叔人那个人谈的一个人是罢了，
2: 晓得
3: 没？等这些通过都得，晓得俺们什么单呢？吃哇，叔叔每天那点那嘞，大片都是内地片的好嘞。从上年俺们接了点那嘞，人内地是不是片个多？但别人俺们谈的六七千个，老么了带回来嘞，人内地片的片型不了些。北京大多数按人那个人谈上了，我们
2: 是
3: 七个月。
2: 是啦，第一个月，但是突然间前年个几个写单，几个给托呢，等这些送人的怎么？俺做个对了。军机写大写，车别写大写，而且车写大写，等着谁的呀？打，俺让了伊呢，这个刚刚等着三个人，但忙不及，龙车人车那一个，但俺来个写啥的着完了，打电脑嘛也用的怎么？别给同你等着的，让打龙车，年年牛人牛人着，人车当年牛人牛人着，等着给用的怎么？让俺让给，俺嘛能记得，俺让给打的这些一样不的，没干脆再过吧，伊呢，俺嘛没加过过呀，那打没年休过过呀，那孙就过过呀，那啥的等着给，俺让这龙忙不及车的，车也不干伊了，前年呢，叔叔给打车。
0: 军政企业的名字的了，他这段时间是人力的，他门市店铺就搞个生意，那会儿都门市店铺第一个呢，那叔叔先的先了店头不急，虽然给买新买了新的了，也不是店头嘛是吧？第一之前，那他进来的进来的江北的居民拿了了，他得了改新的，那他别给东西给什么时候去叫忙不要的，他一年就什么时候去叫一堆在那一年就他让给他三个两个的，对的，这娃媳妇没白说起，别那这娃媳妇没堆在那，他得什么时候的准备嘛，年么照顾多。아니다디연애를다수수잘해신다지는도전향한쪽에는쭉이디나는다팔람겨게도치매수시도리망부지끼쌈나는다디쌈쇼디여짓들이이내를디바로디발다디쇼침부인도전에다디랑라로디연애를좁투구며말해봐다지산디강해침부지르샤생기도찍네다다다게투급지인도전향한쪽에링네디다수균코네기탄네기캡다지단다규라지단아니디다딕지제일루베소시도팅상인도전자기숙진부인도전에다뒤로기단대기쪼던뒤에자기에게되게락차되게표제야고체규다치토비에다신제수진에게다가나탑람디야고체표제동투고에서시도다디모톰나아니만조간잠내당할기수균규다치단다가간래나야미망부직진에두조여말에니나옆당리그로와모디에게강에수진부지르샤 다 시바 디체소네 지단 체소나 가란 조다 링네 수준데 균제 제법 코레 용문도가 저 네가 나사도체 답변은 나저 링네 디 균제 제도데 나저 표조당 애들 봐 표조당도 전에다 남규기 저자니 도강에 간을 표조당

0: 안고도잖아요. 거기 가는 표조 땅 도매티. 다 변화 차서는 가는 또 전자지 가는 표조 땅고 여바 차서는 전자 뒤에 들었기 다 줘던 뒤 등상 명의 그거 다 둔 것도잖아요. 먼저 다 뒤에 살도고 누버지 고기 생기 살도 뒤 단대 전자 있네 다 대부 뒤에 가는 표조 땅 돈나 뒤에 균진지리샤. 살도 뒤 매수는 이마 수균 다 하는 간에 사는니 다 균진 뒤에 근데 중요한 상 심대지도.
1: 제라. 되게 대마도 어떤지 용도 먹고빠지라. 소소케
0: 羡慕特别急，羡慕特别急，要不那玩着急。但人类呢，有这也不能有这，伊那样，他得学错卡了嘛？学错的，学错他听不见，白马特别认得急。他得了，俺就休假啥？学不了，他得做的啥对个？那俺就听上个啥对个？现在伊那扎卡里伊那，但那AI给培训的忙不等个多啊？他这个应该现在工资也不是升级，但那AI给他那存在的，俺就培训人呢，但俺们这切通呢，俺就得工资也不切通个是吧？那，可是的，俺们这。
2: 前么托那样，但那没怎么能给没人问对接忙不及，别的肯定是哎呀，个团在底个忙不及，搭配也前么钱的，开了扩张给来考古部的接托过来，那俺就单单的才这个是来托嘛，对吧？就当俺就得了学给活的也是算这许多。
1: 接了，
2: 他起来的已经给起来是吧？你人家军警他，他别给他这样么持续的开来是呢？ 기진기 루프지치야게 탑람들이야 균도당국 생기 망아모라제 다 체리 경쟁하면 해보세요 봐 로강드나 로레 로만다 펜주 최고 유바틴데 체 나가 능신기 루프지기다 어 군주 파르숨 창마 로모르 쪽으로 중요하게 루프지치 마도 기진 쪽으로 중요 루프지틴데 해보세요 진짜 이제 가르소래 슈켓투비나 리니 균진 타다 이게 대롱드네 패진 글리클 넘버 게토 그리스는 게 니야 세야 되다야 나 로체 나로기 근데 균진기 어 거기 균진단 다르비기 내다시 그 요시 디진디서다 한다 지도랑이야 파데네 한다 어 균진은 좀 수부 다가라지 년저카기 제롱기 한다 차데 차심 그봐 년저 디나로야다 야바요레 도고요레다 가리네데 체식 동알라 아니 니나로야 땅가랑 저 벽이린네데 직 창조도 다디 영이 내다한테 컨트롤이야 교주구요레 사도 시작하고 도와 아니 tanda nyan zhor tu zhole pe zhu tang du zhomba yin le da rinne yun zin tang da ta pe gi cho le ya shuk chenpo pe zhu chebi yin na nimi ani rinne gi zhenlong dine nambar ghe thuk rwa ma do ji gi da nyan zhor de le yam ta zhang gi ya chenpo rwa la ya chenpo yin du zhomba ya ani koyo na lo le ya jik ngaran zhu rinne di pe zhu ksim du du ani di na lo ne ya ji thayang gu du zhomba ya da zhenlong chay da chay shimbo rwa di yin du zhomba ya da ngaran zhu cho mangbo ne 폐진 숙개별이 개선보를 했음 것도 되지죠. 나다가는 생기 땅안주 양 랍자가 초연나 주지 때대 봐. 이제 균진다 다르벨이야. 강에 가르 최고로서는 땅안주 기진게 롭생급을 다다 진짜 최고 망고 빼지지 약보라지야. 티가 지고여 봐. 다 이 내내 컨트롤 나래야 마지 로저제 카바들이야. 고치 고저제 지 교육이 나래야. 지 주제지 아니. 지 알로스 잡다 마제 제윤도 봐. 아니 안주 세베 개제 뒤당 코란주 초하게 뒤벌 바다도 와. 만주 세베 개제 뒤당 로메 초에 바로 바다도 유디 땅에 다 발라라 됐어. 니에 세베 개제 뒤다 도스제스. 데레사 하세. 좋아. 코란주 초왕을 야다 핀제지 봤어. 다 랑게 니에 개제 뒤당 랑 초에 기디 랑제지. 밤산 초지 기자래 좀데 숨어 지제 기디 랑제지 삼로 지단제지. 아니 가바터부터 되다스. 패진 네 도스 러빈 탄데데 링네게 윤진단 다르비 제노스 좀 알베 델리아지 타블람라지 부고다 랍자르스 그다 타블람지 패진 토니에서 지기도 신 람산 타직도 도스 세장제 도스 세스네 타팅산 로메 당내 체크하고도 와 진도 좀 봐야 니게제 도스 세 아니 계란도 니에가나 팔로 권년고 간데 샤 삼로 야고 싶던다 쓰기요 아니 장게 카바르나로 고규비디다 담당 아주 기겐기 계제 팔아 팔다 요리스 제끼리랑 야고 전랑제 삼로 야고 싶던다 쓰 아니 배신 강에도 봐네 최투 그랬어 된제 이게 털람된데 가냐 숙자가 쓰기요 된디 젠롱이야 갑디 된제 선제 자가지 거래라
1: 제라 제라 그래서 그 삼로 야고 제단네 저발라 지난산 타니 숨으로 데가라 보고 춘초께 다다 콘솔라 소소께 삼로 제다양 그 뇌바마용 칼라 다지네 파마남바 그디라 야보지지 데라 로스 야보다마토나 카바노로는 자마자마보지 콘조세나로라 메케 메히타와 이난자타오 마보지 카바 그춘조 디잠바 다테페 다다가 죽사나 진항 침지고
2: 시여바
1: 나체 뒤쳐질래
2: 돈진로면 로제고네 세네네 주주기 따와 숙침부 요마레스 주주기 따와 망고 숙침부 춤메디 코요 링이 랑더 지약 내려야 단도 강에 쳐도 쳐서 디가블이야 아니면 척수 송약이 니가 첨부 열어봐 개인들은 아무튼 기긴 게 최초 보자 좀 들어봐 아니 어디 산대디 산대 계주들이라 수수 삼나 땅고래 사다 다 조항을 일단 기긴 게 기지 봐라야 발다유도 수수 삼을 때 야구 똥 사도 좀 된대 지기 남는 좀 준치 하소 이제
1: 저샤 나서 제라 단둘랑 안 쓰게 지 사대 망부지 근도세 지나만 이거 송당소 알아 다대노네 다다이나 마부지가 다 카바르토니 겐치에다 중이게 닌토 다죠 데네 태동라 다죠 베 가부진가 다대나 자마다 친닝세 소소기 텔레데다 제네지 송나 베그리니 준지라다 남바사바 근제지 세베이나 다당한 주고 로총 남바가 가부시사리 지나만이 되고라다 땡에 산로다 돈이 아요나
0: 땡상게 깨진다 나네 라버도 경인기 대동선 제수나다 만족에다 진내 균진다 규자 지생에 되는 띠고 지레생기 다디 띠고 야오 지레 다이네 저 띠고 디나라 미 저미나서 쇼초르바 다 진내 인문에 유여바 요르라 메바 요르네 미 다 저미나서 유드즈네다 만조 로충원다 다 만족이 견고다 신로 만족 다서 디 지단세스는 해바 침부터 생기 하와도 신경 만족을 다해 주신 다지단 주신 대동의 뒷부 먼저 수경기 벽에 장면 나눠내 시백은 컨트롤을 시작부터 당해 갈때 변화한 건저 표정기 저 약발라스냐 이제 다 망부지기 뜨고도가 다이네 로충을 망부지기 소나 지단 주신 다 자라 쇼크치와 되게 제도와 다 딘제지 인도전에 다디 근데 소리 녀르신 뭐지 제생기다 백 지네세 때네 딘제기 태동라 제수나 다니 다니 망고민도 다 뇨뇨르샤 아니 그 삼로디 꼭톡 메베 따르와 다디 딘제 인도전에 안조다 딘사 예수네 년통이네 자 태동이네 자 다 딘제지 로충에게 다 삼로디 꼭톡 요소나 다디 지단 제수나 다 답시 믹서직 제는 맛이 다 근데 로그리 이한점에나 맞저기 쫓어다 다 디 신예기 미디기 다 탑람 만자지 간에다 미기 있음 고토부치 중나 안 로충어 대기 제단에서는 딘제라 당에 망부지 책을 있은 게 또 심맛이 다 망부지 등산 찾아다 딘제 년통그 주도전에 수수는 믹서 개주 매나 다디 자다 내 규비디 망부치 토고 말을 봐대 멘도전에다 대변동대 진탕에 받체네 대동대 진탕 가주윤에다 단예디 뇽뇽르 지지샤성게 제가 기세 진내 여백이 계란남배다 겁겁로 대동르 투배 주나 아니 야오르지 메용에 섬상에 드시도네
1: 제라
2: 제라 아세 난도 그런 게 숨어나시 베그린네 균진리 하다 남바사르바라시 카르고도 사데 겐츠데르 메 숨어 다라상에 지조럽스간 대비네리 아니 차차 이내지 딱는 신기 단다 차차 피비야 진짜 지도레리 가기 망고시게 결기 년 저렇게 남네지 살레 망문는 것도 와 대인 좀 봐야 아니 대주 텔이네레 못이네 아니 즉 숙접 저라디다 간주 수수진 내기 가려야 삼무지 단네네 아니 디간이야 숙접 도비나 아니 로종 초레 대신 숙기하고 터버섬게 딱네 로제 로스나리아 추지 대비나 아니 진네 균진단 다르비리아 지 가서레 남바사르바라지 무튜네 최고 나메나조베야디 개선버셨음게 최고 나메나조베베 규림근나리아 아니 다 망십신 로그발 디엔주스바 최고 나메나조 베토비나 아니 진네 균진기 텔리아 아 팬도 전부터 그랬음게 디엔 마세 로조남게 그냥 다 최고를 갑치기도 최고 레베비나 라니기 린단데레 모인고 요서바 디엔디러니 미지 다 소도 수이네 라니기 린다라 좀 모인데 아니 전화요 알바라. 최근 남이나서 베토비나 아니 윤진철 나바사르바 대외야 망보 전도 그랬습니다. 저도 망보 시작 계속 물어봐.
1: 실실나. 지난번에라 등지 진호 요지레 바가지라 이게 당기에는 주 유휴크기 이건 유스지 대사라 코난바가 이 풀스마 다야다 데네게 이게 될라서 봐 용용데 잡아야 망보지 지베베리네다 등제가라 저게 당제다 등제가 보선 저지 차선 대마체다 딘창거도 와라 윈스 저라 코나바게 디게 지다나라 베게 토네 양다 등제 담자드네 베랑게 소주게 양다 등제 되는데 참바 요지
0: 게다
1: 쳔보 베랑게 가부시게 돌아 시게다 미리겐다게나 다텔라 베베 당당 레세야게 다야
0: 미리니라
1: 어 실라라 파고 저시지다 망부지게 진료시지텔라 페 펜도 쳔보지
0: 근데 소리 나 총기 나눠다 쇼킹 침부 유산다 나 총디게 예수 남규이네 다 랑이 리네레 다 근데 소 나시 부 요마리 다 라고도 뽑았선데 다 10분 민트네 딘데지 인간 저기 미 근데 다 로 총주에 깨다치보다 갈대 침부 날리 엔 라고도 치게 급다 망부질레 셰딘데 캡다 윤두잖아 아니 소스 뽑아 침부를 수도 와 다도 알레 다 보고 망부지 근데 소리 수장랑 뽑을레 왜서 진짜 나 저기 미리 날러네 딘데지 저물리네 깨다 주듯이 세 딘데지 아니 뽑아 침부 요사지사 진짜 리네 다 딘데지 윤두잖아 라고 동안 저리 띠스 수수 리네 장제 보슴 띠스 깨토베기 딘데 중네 야고 용사지사 딜로 중 망불라 꿀로 망부 팁사지 상기
1: 데제라
2: 단다 지속 목소리 이날 럽절 목소리가 찍 들려서 막 거리고 김장 럽소지 뒤에도 판매 수수 중에 가느냐 균진 시작하느냐 숙제 복습기 아니 부족에 나다요 말해
0: 성급도
2: 뒤에는 게 다 통말해도 저 뒤에 숨듯이야 김장 럽소리 아니 럽절 럽소리 지속 럽소리 가리가 이내래 군진가리아 숙제브로치 사대를 살라
1: 제라 게린친 다브레이나 코빅 데모세레
0: 네
1: 베케토 마모지 이슈다 데토 마모지 레지가 보여서레 니도바 가레서 피울라 테나이징게 나도 치주간에 데네지 찬로게 코유 데네게 첸찬지네 찬로시오나 안에 간란 간찬게지 게게 돈네레 이게 돈네레 센산노 돈네레 먼저 진지시
2: 제라 동시에야 소텐제 점니 지중 작전들로 남들 계여봐 남들 계디 지민 남네 소스노알 도저 말로 수근이 맞다 배만 받다 가는 도저 말로 보고야지 대세한테 레스 줘 아니 나려야지 이슈다든데 때 아니 진짜 최선은 아니 다 코디르 봐 통야면에 배 슉 대도 그러 봐라 이제 인도 다 도저 간려야 슉접톤 야부도 섬게
1: 나서 제라 다다당한 손자이나 레가시 주티네 그게 비 근데 그네 레도가라 세마크토네 신주다 긴데이나 비게 겐지랴 나이나 비게 힌조가 레가시 긴지리 당한주 레가토네 나텔라 차자다 든데크 겐티지 요힌가 데마체베 간초 양실파 라자나 레디 잠바 양간주 소소소소다 짐보람바크 신주지 세카시 효레다 든데지 인도 잠바 마온발라 간초 랑에사나 제 소소케 레카 겐체 마체베 다돈다 로자노네 소소케 체레데 잠자마 체레 토네 겐티지 요지르 발라 다 진예스나 간초케 소소메니 헤나 겐티 근라지 크니 마온바 카쇼 근라지 초그돌라
0: 알라소 아니 다 쿠물란체스난다 내가 뒤에 저 심주리 저도 출록이 다 심주 다 출록이 링네 다 저와 유튜브잖아요. 근데 군진 지역에 나로다 저도 근데 다 링네 되게 남튼 되게 못튼네 띵습지 수수 시엔토버지 지역에 저 리생기 다데 시모토나 다 심주에 하고 용고 말이 심주에 하면 좀 하고 치도 말이 데 하고 치모토나 안에 신다 레벤토 말이 봐. 지산 딘데 인도잖아요. 그런 원에 체스나 저도 다 수수 링네 되게 먹던다 디나로기 렉베차티게 셀라마 대규라치에디 조여서지 레슨게 아니 디버로라 예수나 당한저 팅상기 두주다 참바 미 삼로다 참바 딕저 딱한데 소리 미 코알린 대와 양지면은 당한저 이렇게 채팅기 저단 툰베기 먼저 이제 나로게 표준기 차디 먹던 채 근지지 지에 딘제르지 삼산데 지에 대인에 Dengaran kaya tsami.
1: Rela, rela. Tama wangpa jaja jaja de ngiti tanti che kune leka mantu to jodhi tsamba. Che ka tsundri ta ta tsula tene ma wangpa jaja jaja de la yabu chi yungji re arre. Laso, nganzo nyesho ka la tante pe yansha yansha sanlo tongo ya tante mambundu la. Soso leka te she yansha loja panjo tanti che yungdi tsamba. Ngenti te tata loja la panjo tsa de tsamba. Ngui ma lang yopi ngenti te ka la. Tato. Yes, I'm saying that the answer is to get that and reg, Sego Mansonala, Hume, that and Richard, Sego Sare, I'm saying that to money, the Richie Yungodola,
2: Tang Tagresha, Nape, Lutisiki, Chigi, and the Penjol of Timbram, Lobson, Toki, Toki, Chigiwa, the Indu Tangi, Tony Tombas, Chigdola, Chigi, Lodjana Log, Nizute, Ton, Chig Lodjong, Nizute, Tongo, and Tony, Tanda Lodjong, Yudin, Jang, the Jangshin, but the Ota, Labra Digelia, Pema, Tonda, Choma, so as some say. 경락에 변한티 루트지 넘바 차샤윤 디낭된디 지마 야팅 섭설을 주지지 말라산네 되는지 랍다도지 거기 줄라치 연급도 연금은 더 되지지 dila shuk kya kyu dinge genzhi jiri zhigyu da genzhi jiri sengkido dinge genzhi jiri zhigyu dangda genzhi dendro na suma nangda genzhi zowu di rin yunzin xia da zhe sung sunga daga zhang rin xia nganzu dangda da dun jingi lopso na lo lo de lazer lopso lo de zhong yongi lopso lo de daga zhang rin yunzin ki te la ya genzhi qianpo yuwa zhe daga na xingi yunzin si duko genzhi di da ding sabur ba la zhe ma re Ani di indi zomba ya, ta gigenzi gingwa na chasha na re, loma ji gingwa na chasha na re, ta yunzi ya guji chungbu yi na, ani kimzang shibu le pento gu du sengi du, di indi ta nge, dozu changma lo nge nge nge genzi rang la ya, ngunzi chigi yo la, nge genzi chigi ya zigi yo.
1: Re la, ta nga zuge nge ma, ji ne chile manha ka le ka re, ring ne, yunzi sima ta ji ra, yang nga zuge, to tambu ke ge cha na gi he na de ya ngan zo mo re ngo re cha chang ge ju tu li ge le ga ji re lo a chi chang ho so na lo la nyan to se ya me na mi da mi pa kan je wa no la se si na ju da se thu do ma u ba la de na me ka ya ro a ji ge se ji re san san si ne ma ya ba ne ngan zo so so ne ngo zo ne de le ji se na ji ma u ba la ya bu ji yong ji re sa la so de na chi tan ju la chen na ba ni la ta ji ri ne ju da ta jin ji ko ne ma u ba re wa se na cha ji ke cha na ka ki ki se na ge na ma ni ke ne se se sa
2: thang bo de Susu rinnele ya dakbo ya kuchi gyabu du samge. Rangi dakbo ma gyamne, mi dakbo gyamke yo marwa ala. Di indi thangbo di rawa di dakbo ya kuchi gyono chisi. Chijun sangme, ji dakbo ya kuchi ya di jigri sha. Dine nipo di karasana, ane di tingne, ane sardu ki cholo ya, zhoya di hajang kechang bu shiri sha samge. Bani cha shasun, tanda nganzu pe chang ya di, tanda nge penchon lobchon le ya pomrambo lobchon che ya di, pe ku gyuzum ziri irwa. Di indi zamba ya, ta ngari jang nyume be, bani zidu rikpa singe dhuzu tangda jang kuyo irwa. Di indi dozo jang ne, ane pe ku irin nere ya ya, jikpa, tando mutu ne di gang le ya, ji pe kya tang ya le ya, shuk kya kuyo irwa. Di indi o tu sara je ta, kanda ji sardu gang le, shuk kya kuyo kutu. Di rawa, nipo dhira sha. Ta sumba di kare sa suna, ane mi chang me, rinneliya doshi sayabuchi dan rinneliya singi di kachamu shibuchi yimbudiliya munzi sayabuchi shibuchi yong gugu do samgi di chichung changme chaygwaya liyaga chari shaala di indi di nge jirwa dindira chik sumrachi liya shaygwaya la dindira chari shaala
1: di jichi rila
0: Aso, ane kumyo che suna jitan gila ge mangmuchi sung ca suan gila da da jitan chi nang nyi ki samlo jaburi sha da ine tā kumura tā kinti sōrī, nā shūyōngi shimchūpa chī yīmbā ngō nā tā xiān lā tā jitā rīwā tūns nī kākūrī xiā tā yīnī ngā rā lā shimchūpi tā tā yūnzīng gyūrīm nā lī kāngyā māngbū chī chēgī tūgā tī nā shī ngā chā nā shindā lī tā kāngyā tā kā yō rī sāngī tā yīndū tā nē chāngmā lō lā chī nāngī kī yīng kī rī shī tē nē nā rāngī rīng nē kī yūnzīng tī lū mā tōng rō sē yī nē
3: 北京龙城年轻立空康给龙城里中央龙城年轻实习立空者北京来自举动下级人 南莫给团结北京给南年年准学谈得很简单三星版你中央密码关于龙城立空给北京来自举动下级人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계남바초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라리 전쇼주인 텐디 생규루 기난 된조보니

0: 대글에 군에 베베니즈 사괴바라 계급 비교로 올랭키 다워급의 체니쇼니닌 초베 선주로 용라 존디톤의 시도 중화를 신나 니드 짐주다 속짐기 존의 격공나 미데 계급 비교로 올랭키 망년의 계례라 남자 숨주 소주 외조를 채봤다 망조기 맞아 고로 통주를 겨다 업중하주 낭전치제 여진 남자 대달라 단다 고림 땜뱅아 그디 동신유 민가라 망조의 맞아 남자 계진기 족준난 쇼베 파르동 균등아 지지를 조신유 테나 추비 개공수 로데도 추지족 준태 망조기 맞아 고로 통주를 겨다 주민 계라 동주로 이구 제유바대 대정벌의 가지 개주 캥아다 정중 개 바라바다 장도 로 테제 개공수 민가라 십전 급의 남장 최 망조기 맞아 동외 남장기 체가 송유 권답지 마라 랑게기 십슈께니 모두 렉수 당대 망녀를 킬해 남자나 슈베 규림 트위기 십제 내둔다 강에 튼주룽아 탁주 후다 제대 제외 남자 나잠 튼규다 나잠 락다르 토표로 그디 동교래
1: 디글레쿠네 비웬네수 니셰콩 중국중앙키 댄비체튠 루튠 후창성키 표랑경종 등위기 오윤타 윤려 오윤 书记界级 겐시주타 甘肃行为级 书记타 云列欧云 欧云界级 겐시주민파 陆廷王军政级 표랑경종등위级 书记타 云列欧云 欧云界级 겐시주민파시 陆廷吴小军级 甘肃行为级 欧云타 云列欧云 书记界级 겐시주타 从文行为级 书记타 云列欧云 欧云界级 겐시주민파시 陆廷罗东川级 从为行为级书记给习近平时
2: 나무 최진기 양당군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군디네트 단달행견이 센시문디니 두야룸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린 양자리제시
0: 디글리군의 비빈니츠 어리 지자거 점링 차둔 우율 행강기 니세공 겹자 제배 딱제 니슈식례 응은바다 어리 망소 개정업 중업 등기 어리 중국의 자료 염례다 지도 체급의 응진 체대 니동 이슈 접시 로촌도 어리 망소기 림신 중국의 지도 체교를 겹교로 체배 배조 대균생유 딱제 제발의 응은바다 지둔 당기 미네 중국의 자료 염례다 지도 체교를 겹교로 체배 도제 대 니동 이슈 쟁을 로래 gyajene ju toro songde nidong juku lo tsungi chuzi toshio slibyu. Teshi mangzu tangi minnegya, zhongguda zhidu chakyuru gyabgyuru chibi pecho tunyu. Nidong nishu zaji lo tatu na tengachara ariwa tiwe mangwe, zhongguro zimling to zidong chijiru roshin yuebe ngunzin chichin yu. Tadengi dakje che yunni, ari ngadi ngabju da gyesa huasheng tunyi mitarama nidong gyata ngabju ngadu zhi.
1: Digile kune biwe nechu, 各别区科技片,娘这节措措进去,鸡蛋人心去,写具体,在你兄弟年,纽约都约片,娘这节措基地部署,国促不实。各地娘这节措措进去主席,半个来切这本,拉赫曼奇,古祖节归托,当谢边天,娘这节措起,你把图,让随,没当杀了,大当阳他金别托,丁色片,就是去切的,来向一顿图的七个片,年度切续。
3: 娘们这些所谓重启国体历史、国土结构马草空气、西济南，怎么你他家你们见到有人学别，别说的，都特没把些热解决绝。而李总统突然批评您提的国土结构当些难，一人扛脚多胖东窗门，文讲去你别拍了，到我就去拍了，而李解说起推人拍了没，点过去，总统参照去推人做没图片，你把下面解决把些。
1: 一人给总统拍着西极洋旗，三年底给推出七年修松年，两只解说给鸡蛋人心旗，写着最初，当写必军不是。你去别玩的行呢，拍着西极洋旗，一人给蓝桥店铺的送酒摊，怎么能写的零家摊，也可别当完了，走过了头去，不够七军不是。一人给七只本，阿拉给七七年修年年，二里总统天然铺七个婆娘，外地客户谈，牛肉多土这些不是。
0: 而且，而且，一人穿衣服，你就拉一样穿没起，就跟这些有解决吧是。这个内务呢，别别你出。也没胡塞长街的三年的个投资，在你说年年的规模，但是别就做你说这批人，说的二六级F九个长街的没得那么多，加最隆重长街的没得那么多。胡塞长街的村镇级别是贵了，看到结果挺足够钱不的，结果就没比你，也没给他一次阿的的，交不阿的。 말이 봉아대 제임받다 표미다 집어 주변 민는 망보식 치매 수요 제조유 후세 작제 조기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데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줘 말이. 빠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기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르지. 오지 오게
1: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좀 유다 친난자 다다니 신비린 친티나 비존 롱친 닌친 리콘 강기 롱친자 시비란 이치비린 친디시 ང་ཅི་སང་འཛིན་ ཆེ་ཅི་དུ་ཏོ་དང་ང་ཅི་ལེན་ཅིན་ཉན་པར་གསུ་ཞོ་ཤལ་མུན་ཐི་ང་ཅི་ལེན་ཅིན་ཉེ་རོ།
3: CB 综艺
2: 드릉가 시비조인 눈주 두천우 띵하 라사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 지지비 루콜 보모 춘충다 띵하 상하이 신신 도당 로자 로마 수남 도지 지지비 맥베 따위비 로마 시비 조인인 눈지 힘 응라 띵하 라사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 지지비 루콜 제 보모 춘충 시비 조인 대 진단지 힘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0: 오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칸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도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우기 필수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ki kya la yu lo me lo chang da we se mo la ki kya

0: 세야 돼 간다지래 이제 되는 저 세딜 취니 있잖아 만두 시자니 먼저 와 타 대봐 근데 니저 바들라 펜저 바르라 다 땡땡바 아 야메나 찌찌 예라다 예라진 차히다 차히진 저던 지불라서 봐 던지지다 저아트기바 왔다 던져 여봐 왔다 던지지라 쳐서 있는 건디까지 당가 손 잡아서야 돼 디들 타 대봐 요나 소소와 그 찌니저 바들라 단자와티 이제 저기 바레스 더 마돌 아니 그 치치 장바라 코로나 치르지니 코로나 아니 제와스 얀데리 지금 나가지 싸니 히지 메바리 디는 제리가 나가지 해발라 만타 타디비 치니지 바르게 해봐 게겐주 페샤 쓰이 비카슬라 다 페샤데 서단 대와르지나 게겐단 대와시 간덴데 제디로 페샤데 게겐데 자라이나 게겐데 지지 해봐 게겐데 페샤데 다보이 바라와 다 덴데지 가슬라 자이 차니 가야다 자국 주의히만 되게 자사지더니 개개사야되다 디 육 빼샤세야는데 니도 자이찬의 개개다 빼샤니 소소하게 치니 타데비 치니리 다 뒤받을 아니 내가 제 가야다 자국 주의세야는데 자위 자발아 떼니 오늘 개개때 빼샤때 답어요 봐다 빼샤때 개개때 다도 좀 이게 지 야나 다도 좀 이게 니 보지 봐 되는 자한테서 답어다 개개다 디지 빼샤 그 타데비 그 니 거군도 와 다 대 많이 봐 그 개개 코로 짱바 야나 빼샤 코로 짱바 때 레레 와지 가슬라 너든 제들세니 고 짜와니니 제지 매바리 개개인 코로 짱바 때 너든 제세니 제지 매바리 빼샤 코로 때 자에서니 제지 매바리 띵은 너 니도 치문자와 니지 받으라 고 자가 아니 가르서 그러고 다 치니세나 뭔도 자가 나야 또 고 그레스 근데 된제 인디라 단 니 가슬라 아니 개개인데 고 제유 야나 세도 총수만 나지 제일 아니 빼샤다 제르잖아 아니 제취 Tene parguta, gegin jehi bi kaide chakuche de, ta nain tu bagan deta, ni de chadiyori. Ta yin ape chagina, pa yu woma hi bi kasala, ani njegi de pari, njechi de woma de. Tien tila, njegi pa de dopa, njegi pa se yachi mesumba yina, ani pa yu woma, njechi chi, o teju woma se yachi, zao nina, jitayo marwa. Wata tenjechi ki chani, ini koni pizu parla ta, njeha tupa reisi yari. Tende chiri se de, ta degi toni hi japa yina tenjechi de. Tien tila, toma langa zon njeha se yande, ku chi jiki tola kuru njeha se yaki nangyana hi ayo maris. Tien tila, o tadibi ki chi ninji patala, ane pensano chiri se de, ta tena tenba, alaso ba tenjechi doja doji ka, tenjechi ku chi nijiki toni, ini njeha se yande ta, yini nga zon hi giba tenjechi de. Ta tenjechi yin tila, ta tenjechi kuwa de ngesu sombi toni, Ta chi dendze ge ta chi ni bar ju ta njewa chisi dena yin ku naba mo rawa de hajan ge ta mambu yu bar. Dien dala ta chema riba ge yungu nuna shetan ge njewa dena ya ta de shung zhe le se ya ji ta da jing zhe le se ya ji zawi chani ta yewa nying da bu chi shi yore. Ta wen jang nga zo da zhe je gan dala ta njewa ge nansi dela zawi chani nga zo cheme ge yungu nuna su ma na ye de shung zhe de da jing zhe se ya ndi ge nuna ndegri de wen jang ta nansi ge pa cha na bu chi shi yung di zilo ani ta dire rungyung ke dati kimbo nanji ta susu ke namchi ju tsa la teni ni ani ta njeja ke teni juosu jika sala njewa teke ta nasi te la ta yewa se na mandu nanra de hajan ke ta mambo ji shi yore sheba ma tse ene reje la ya ta peji mambo ji koro nze yoshi ta dedang ja koro zayi chani ani raba na hipa rahyo ke cheba zanri kaki kaki ke yewa te pa hita shini sheba re kaki kaki ke yewa te chenong zanri sheba re ko rahyo ke cheba zan ma to zayi chani hajan ke teni gadisar korogo ji nga yu debi zon robo teni pachin ji ma res teni dara ta ndi kasala zo de cheri zena ta nge ma ta ta tingsan ke nga zo nga ding ke ta njeji kenpo se na mo to dati kiwan nangi ani ma sunbi ke ta njeja ke ta tenju yosu jikolo ta yewa ka cheba Tehda tsoma di ani gong rabo ji jingni, ani ma tacha ji, ani ma ji hiena. Ta tela chiri isi dili ta, dambu di, dabu di yujin jiwa asi, dabu di yujin jiwa di mingi nidari. Ta dabu di yujin jiwa di mingi nidari isi dili, ta ku njegyo ta njechi nyi di, ku ndi nai yin ba yin zang, njeja ki chiti ki njegyo ta njechi nyi di su su njeba ma zi, ta zo di chiri isi dili, ten jegyo njegyo ta njechi nyi jo barda la, Ani chi dapo tang, chi dapo tegi zoomi ke, ani gariso kurko yil. Tenze chi je tene, njewa de tuyembi ke, tenze gen reda chichi la, dapo de yuji njewa tibi reda si ari. Ta pe na, ropi nor luks, yinken chi nyegos, rungi sachas, pechi yeges. Yanga na, nge changa kangba, loso chi je tokang, ngayi zonyi, gomangi yicha asanida. Ta tene nga zo pechi mambo chi rena chori. Ta ropi nor luk hibi kasi la, ओ दबो दे यजिन जा गाले रे से दिलो नोलु दे सुज नोलु यिन से ने रोबा नोलु यिन बा दिनो रोबा दे नोलु क दबो यिन बा तेंग दो बा बा आकी गो आकी गो से एंड डायरेक्ट दे जावा तेला तेनी अनि नोलु ति दे दबो दे रोबा यिन बा तेंग 다디 아고 그때면 녹바 노루세딜 데니 소소와 같이 타데비 치니 마도 데니 이빠르는 자 간데 지어봤대 고토고 말이 에메자 니 가슬라 아기 그것도 자할 때니 녹비 노루세 그래서 노루티 다보다 녹바에 받대 그래 와 니들 노루텐 제치 녹바다 제지 제긴 제치 니 이빠르라 다보다 이진 자한테 인헨치 니거 히비 가슬라 제치 니거 때 제기 인헨치 지신이 봐 야나 제기 인치 때 제치 니거 때 다보에 받대 된기도 와 배지 이게 히비 가슬라 이게 때 다보다 배에 봐 네장고 컴바 히비가서 컴바데 답보데 네장이 봐. 로소지지 토간 히비가서 토간데 답보 토간데 스그왕와 스그다도 좀 봐. 로소지 봐. 나이 조인 히비가서 조인데 답보데 나이 봐. 다 대다 대다 그 빠지더니 이제 다티라. 답보다 예전 대화 때문에 이제 다세기를. 와야. 다 대 많이 봐가야 답보다 예전 대화 때문에 때라. 나봐 예지요. 배나 노록 답보스. 총강 그 진다스. 영강지 잡보스. 단 데 가슬라 노루 그 닥보 히비 가슬라 노루 때 아니 열다 닥보 각 그 지르 닥보 히바테 노루 디지테니 노루 때 다도 종케 해바테 바 데 가슬라 닥보 데 예진 저한테 공기 배지 때서 도나 디시 아니 파 고도 비소나 보지 요리 총강 그 젠다 히비 가슬라 총강 때 열다 젠다 때 총강 때 닥보 임 바 데 가슬라 열 때 응다 닥보 때 가서 지리자요 영칸지 접어히 비가슬라 영칸스나 사잘 고거바라스 영칸지 접어히 비가슬라 영칸테 일다 접어테 영칸티 답보아 영칸테 원데 종게나 보지바 딘디스라 답보디 이진 대아디빈 대란달라 답보 응엔다 일지스 유비크 나바지다 일엔다 답보 지스 유비크 나바지데 고진이라 보여르데 메자 샤탄 칼랑아토 디징크타 가르세 고르고 이게 그 라네나야나 디징크 깨샤기 제소노네나 먼치와테 응마디지 어 다보네다 예지리전에 디발라다 내다자바 어 대답을었다 다보디 이진 자와스야 다 된대지리 대인들다 니까지 다보디 이진 자시비까지 다보디 니퍼터 이지 미지 마히텐 거 가자 아 지인기바테 니바요 말에 어 자카이난 드기요로 리코이난 드기요로 촉바이난 드기요레 어 대답 빼차게는 가서 니그노리 히지고 로소지지 토강히비 가서 로소지스 안 될까지 리콘지 좋아 어야 토강디지 다보디 리콘데니 봐 Tindi loso chite ko kaza se chimare ma hiten go ikum la soba de ma yamba sanje la soba kadi ma tindi dabo de yin jwa hi bi kadi dabo te ni parta kaza ki yeng gi patne ji mares ta te dabo de yij go ni
1: ta ta che ji sin pa de na pyo gyon lung chi nyin chi li khon kan ge son da lo chi lin chi ji hyan la min thi ngen ji lin chi sin ji ro ga su hyo
0: Tanyibada chiri isi di na yinlaata yinlaa jinjin jawaasi ya, nda jiji shekhiyo re, yinlaata yinlaa jinjin jawaasi. Ta yinlaata yinlaa jinjin jawaasi di na yinlaata yinlaa jinsi ya, nda tabani tsuyiba yinna, njechi te, ane njegi te yinlaa yinba tuyipi gindada. Yomana nga zo ta deshi ki yinna, njegi ta njechi nyi parla, ji yinlaa te dan denbi ka, ngibo ji yinba. O te jin jawaada nga zo tenbi gindada, tenda jina yinlaata yinlaa jinjin jawaasi. Ta pena nga zo mei kangba tab, lakbi nzumo tab. 신동의 야가다. 단 네가서는 매 강바 히비가서라 강바의 치리스나 머저더니 고트차야나 머지이나 망보고 놓고 나시 찍차대로와. 단 멀라 치리스들 강바 많이 바가 라바던 걸로 와서 바이나 망보여리. 딘디스라 강바의 치리스나 다 데스토가 난가 고 이나 찍차. 아니 강바데 가나 대바리스네 강바데 가나 요바리스네 멀라 요바로와. 딘은 머데 치리스네 이나 대단 대비크 니보지 바이엔자. 아니 이나 찐스. 머데 이나 찐스. 강바데 디 이나 Ta ti parun rada ki chete aki godi jani mei kangba hibi kasala o kangba te me tiji yinla yinba te tengi towa. Ka te aki godi mena me kangba hibi kasala ta me da kangba soso wa zonan rabuji. Kwa len rogo yore. Ba tol kangba te me tiki yinla jini yinba te nga su tengi mundu wa. Tene lakpi nzumo hibi kasala nzumo te yinla tan lakpa te yinla tedan di baki yinla jini yinba. Hindong yaga hibi kasala yaga te hindong yinla jiri. Ani hindong de chiri sini yaga tedan di baki yinla jini chanti yore. Oye, ta teda teda budi chiri isi dilo, yena ta yena chi ju njewaa se gyori, yena ta yena chi ju njewaa se gyori. Ni sima de chiri zina ta chaki da chaki ji njewaa, kaki ki tila cha da cha ching njewaa se, ni yu kaki nol tesun yori. Di in shita ka yin jida chaki da chaki ji njewaa se yori. Ta nita ba yin jina chiri zina zo te nje gyo ta nje chi teni barda la nje da ka chede jawa la teni, o jik jik ji chaki yinba da, jik de chaki teda teni ki chaki chen chi yinba, di ju barda ji ta njewaa ta teni gyori. 어디는 제기든 제기든 제기든 차기기에 맞는 병을 내다세요. 제단 같은 데지 하나 드려요. 답에 차이 하나 가서 디젠 언달다 페이지 죽지 않아 버치잖아. 아니 띵지 덤버다. 대지 효버다. 대지 효버. 띵지 덤버. 장수이 특바다. 장수 치티 히비가스라 치티데 치티 마보지 초초발라데니 자조데 저기여와 자위 차니 치티데 안 치리

0: 당세니 카가지 시죠 말이 왜좀 당히 비가서 왜 늘고 왜좀 당세 안 늘고 세니 센지 히히 비가서 센세 안 늘이 또 시세 안 늘이 센지 히가 된 늘이세니 거야 소소도 치르세들 다데도 예시 예시 좀 매봐 고 뭐지 답질 전도와 디가서라다 늑 박은 대작 치대서라다 뭐 다지는 데 와스 게다 다니는 뭐지도 잡아 외전 당히 비가서 외전 당니는 뭐지도 잡아 센지 히히 비가서 산다 히니데 뭐 드니 고 다니지도 드대봐 아다 늑다벌 치르세들 뭐 다지는 데 와스야 근데 다 대만에 박은 게 고도 배지는 놈아 다시 좀 믿다 제시적 따라 있다 나 너네 양이 가서라 오 믿다 강 진짜 좀 믿으나 다시 좀 믿어 오줄라서 봐라 따라시 비게 믿어 따라 간력 따라지는 제시적 따라스 행동 나서 봐 대소 제발시 비게 따라스 단 네 가서라 다시 좀 믿기 비 가서나 믿대야 줄라 다시 차디오리 다시 대야 아 믿기 차디오리 딘들 다시 다 믿는데 그 다디디요 말 미때야 따지리 따지냐 미시 지지지 따리 히비가 신 지지대야 따리들이 따리대 신 지지 차려 근데 답이 가슬 아니 박은 저자가 체디 체리서디로 어 뭐 다지긴 저 따지다 민이도 뭐 지드 되어리 지지다 따리 히비가슬 고 다리디야 가르죠 말이 드니 저지 좋아 오 개개나 저지 그 좋아 저지 좋아 히비가슬 좋아다 체리 저지와 되지 저자 되지 저지도 체리 좋아리 디인들 저지다 좋아니요 다리디요 말이 저지대야 좋아디라 좋아디야 저지대 라자이 데히피카서 라자세나다 라지세니 지바레 아 라지데 치리스나 뎁디지 뎁디 치리 라자데 라자데 뎁디 뎁디 라자레 디니 파르들라 아 코니야 타디데 가지요 말이 덴데 인디로 게제 당당 외제 당당 센지 히다 그 덴데 덴데 치르스나 강기 강고 모트비크 아 다니지 빈자크 리키다 다지지 미다 제시지 따리다 비치르나 니보지 실리진자 덴비그리지 아 다지지 미 제지지 따레 히비가서라 공이보지 실리진자 덴겨라 근데 저지 좋아 라자게 됐다 비비가서라 공이보지 샤리진자 덴비그리 대인들은 내가 치르세 딜로 강이 강고 모트 비가 그 샤탄 강고 강이 강 모트 비가 아 다진자 아 근데 리키다 아 니보가 다 실리진자 덴비고 리키다 아 니보지 샤리진자 덴비리지데 고선 연결해 다 요 뭐뭐 찍은 놈아 다지지입니다 제지지 따라서 한데 실리지 드니 이보 실리진 자 대비 자자스니고 자자가 나서는 서티지 야와시 아니 저지 좋아 라자가 뎁세는다 어 드자가 리카세는다 어 드니 이번에 저지 드는 하세는다 된적이 빼진 내소도 치르잖아 아 아니 고 이보지 샤리진 자 대비 자자스니 고 때니데 타디시는 늦성가데 고 소소 타디디시니 뭐 히타게 야시요리 이제 자유찬디 잡아 늦성가데 다니지면 자는 너거요리 다 드링 안 좋다 디세기 쯤비 아 아니 고 친상테 안다나니 야지 아 디인들 다 드링 그 안 좋다 손티 니도 놓나 아 다 쪼데 강히 바래 있어 니라 아 아니 다 제작 다 된주 줬어 여러 와 아 아니 제작 된주 줬어 디인들은 제작 된주 줬어 그 놓나 아 드니 아 다 나시 간대 줘 아 제작 된주 줬어 그 놓나 나시 간대 줘 봐 다 뜨거는 자위 차니 아 더버도 예진 줘야 되면 제작 아 옛날다 옛날 지진 줘야 되면 제작 차기대 차기 지진 줘야 되면 제작 아, 드니 때나 때빈 자 때빈 자다. 제단 집빈 자 때빈 자다. 체기도 체지진 자 때빈 자다. 아, 드니 뭐 다직 자 때빈 자다스니. 아, 다 나시 듄테 아, 다 드링 가서 혼든 디그노나. 아, 아니 희자 조신이 해 봤던 데지. 다 대단 될 때 아, 아니 좋아. 아, 아니 중요지. 아, 아니 마 그리소 짓던데. 아, 디고라 토마크. 아, 드니 사이지 짓이나. 아니 야보여 사례 정교. 다 디그노나 좋아 담보데 강인 서바이나. 제다가 텐지 조수고노나 다보의 유진 자와 땡비긴 제다 히반디가 저 다보세한데 제다가 가서 디제가 다다라서 바 대소고노로 가자 땡바 인지미지 고로 센데지 가자 땡기 바 텐지 에레스 다보의 유진 자와 땡비 히까지 다본데 어 가자 땡바 텐지 긴 히바도 기사 먹이스 기나 기비 젠데 먹이나 아 먹이비 빼지 어 텐지 기 돈다 사히조지 대치르세들 아니 아 다모나보디 다모나보디 아니 니바데 치르세들 아니 뭐 다지근 자와세 저러와 뭐 다지근 자와세 안데라 아 드니 시당 가르치는 거 디제는 다 깨지 당다 뭐 외진 당라서 버대서 약이러와 다때 많이 바그 대 많이 바그 대다 또스 그러지 문제 바그 된데 그 치르세 드는 뭐 다지근 자와 예 여다 메스 여나 아 강강 요스 왕아서 베지기 돈을 사시지지 다 내니 치르세 드는 드리글 혼자 된 데비 아니 아 그래서 사이자 지가 좋아치 주니 드는 혼데 지마가 놀어 아니 멘토니 아니 아 내다가다 아 덴지 아 요스지고로 하마티소는 것도데 아니 대마이 바가다 내다가 체근으로 고 나이 마이 바가 고 체자님 뉴스 고리 어양 이어바리 어다 대소지고는 내 마이엔데 선데 지마가는 마시지 참아자히 될레
1: 벤진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Nigayan

Ya,

Ya,

ཨོ་ཨོ་དང་རེ་ང་ནོར་སེན་ཤེ་རང་དོ་ང་ཡི་ཡ་ང་ཁེ་སར་ཁེ་སར་ག་ཟོལེ་དང་དེ་

Ti

Ga long ti ga shong ma.

lai pe ni wo da ya ta ne ne ma ga lo no re ta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세바라 가스효
2: 자체 시타링위 닝킹제 쪼고나바 다다 체치 닝기 만드나 베존 롱친 닝틸리 콩 콩케 롱친제 쪼리 루그 제통히 빌레센터레 레젠 디 농도 베치 점동 작게 데미 닝아 동록 좀 베탐 키비레게 망트위제 링리소 농든 표숨 속보 트리시동 시미 임비 남바주 레센터레 잡쇼르 동 도커 농지로 와히야

0: ཅན ང ཅི ལེན ཅི ཅ ལེན གི རེ ལ ཝེན གི ཡང རེ
1: སེང་ཁེ ཏོབ ནམ པ གུང ཁང ཟང ཏ་ད་ ཅི ཅི སེང་ གོ ཚུག པེ ལེན ཅིན དན་ པེ ཇོང ལུང ཅིན ཉིན ཅིན ལེ གུང ཁམ ཁེ ལུང ཅིན ཅི ང དང ངེ ཇུ པེ ཤུ ལམ ཤེ པེ ལེན ཅི ཤི དེ་རིང་ གེ ལེན ཅིན ན པེ རང ཅོང ཇོང རིན པེ ཅེ ཅ པ དང ན ཇོ ཆ ཤ ས ཏུ ཁེ པེན པ ཚེ ནེ ལ གེ ཚ ལོ ཇུ རིམ དང ཆ ཤ ས ཏུ གོ ལ ཅན ཅི ཤེ པེ དམ ཇུ མེ ཆ ཏེ ཇུ ཇུ ཡིན པེ ཅེ ཅི སེན པ ར གས ཤ ཇུ Pejong Shigatze Chongchir, Norpi Shibe Pente Kanki Yuanzhang Gi Nima Tsiri Laji Ngashe Parsumto Tadruk Mangpo Suibe Tamju Te Nyangchu Tume Parsumne Chante Pege Yulung Kansar Chabibashi Kongki Lomari Pemba Tsiri Tabu Puchu Tso Chite Shirin Mangso Ta Ligung Tsenpa Kato Detang Korki Shija Mangpo Chejang Nani Jigni Pekuji Mangso Tsu Detang Ken Dushi Kongto Tongju Ta Nini Rangke Puchu Tso Laya Tetawi Pente Chacha La Shiu Ju Gunma Tongki Yu. Pemba Tsering Ki Jang Ge Nima Tsering La Ki Rewa Nang Xin De Tang Ki Shija Chuja Nani Tapar Milo Ji La Zam Xin Yu Bashi.
2: Nganzu Ge Chik Tam Xie Chi Se Ge Kap De Di Mang Zor Ba Bala Am La Guna Zi. Kuna Tso Yindu Zima Ta Kuna Tso Cha Zan Ota Rinne Yua Mare Si Shue Yua Mare. Una Yua Ta Nyam Nyo Pyo Zim Chobo Yua Re. Ta Yinale 팅뜨다 수교스게 인지민지 냠색 돈 맛이 이렇게 좀 주시고 어 답변은 예지는 일장만장장 시원한 그런 좀 좀 봐 다 된다지가 좀 건지 백건지 담 건지 좀 저거 만조랑 한 게는 중화미만 지도인 개월기 능력의 방주 보라 하고도 간서 뷰리기 능력이 좀 주다 능력이 아니 표소 하장 첫 봐 콜라 마땅 마땅 용 자셔 세메 봐. 때 간주다 가서 감자도 그 도주다 자주다 그 초디 이렇게 요 말아. 다 들어 뱃 겐 찍다 좀 땀비다 롱 망부 줘 봐. 뱃 찍자다 만지네 지금. 이원 쪽 그 급지 망부 줘. 다 갖고 두다 지럽 저 제가 두도 좀. 다게 망지 뱃 주다 땀 땀비. 땀비 쪽 뒤에 망부 떠고 봐. 아니 뱃이나 다 근데 튼디 지가리 자기 제가 말해. 어때? 계속 미주 안에서 계속 시지랑 롱라제 발에 슈위나 그 계속 시에디랑 시지랑 너 괜히 죽어 그 미기 죽어리 랑이 라빠짜브리 랑은 라빠짜자 미주기 메리 렌스 랑 정강 리고리 랑이 딘데 떡제 맞아 드리지도 좀 다티 안주 벽이 땀이 그게도 잡도 그랬으나 된다 땅은 맛이나 포상한테 기가 이스가 줘봐 어디나 저스가 되고 떡제 맞아 있나 확디가 다 체베 있나 포럭 근데 지미 있나 그 나제 가서 치면 있는 그 나르디 찡 나르디오든데 타고 잡겨들 아 알스냐데 찍버리스 그래봐 아 디디신 코데라 이거를 도 도렌치데 그래봐 고란 좀 쓰네 네데 어 디레 아스사지 담비디
3: 디지 그래봐
2: 배신한 김장 잠보 치가르다 김장 잠보 쓰여서 개지 버려 나고 사산 잠보 치가르 사산 쓰게디 잠보 치워에는 변주서 레고 그래 사 김장 레기 기부용 거래 그래봐 배신 폴라 추티샹 달라서 저집 가서 그래 안디 내리자 그래서 다디 내셔야 건저게 Pola kuzhu nyen yu yu kabo. Tante kuzhu yu nyen yu kaisi, nyen yu mebe buku ngari shina. Asi aju taji pe yapo shi shi asu. Tikari, wanda tambi dindi taye nyun yu yin giri rwa lmi. Ta yin yu tanya yu giri. Yiri dhusma, ta nye ki dindi ta jik nguwa yun jie. Tepta maasu jik nguwa yun dhusma. Peshama, ten kasa dindzu tani maasi na posa ngari kinga yi sara nangshi. Tinde ki tambi dindi, hopti kala nganzu ku tante ki turab digi buku dindi jiki nyenba yina. Peshama, nganzu lingli hausa kwaare. 아주 안다 찍이 하고 쉬어질 없어. 티 가리나. 다 게임바 뒤졌어. 티 담비리다. 띵하면 벽을 리슈 담비 불 열다. 담비 세티 가려서나. 개체 찍 돈도 찍라. 돈서 부. 돈내 이렇게 부디 내지르다. 세이는 어, 다지도 담비 세게 디네지 예마 자도 산산스. 티 건도 간나디 일레 이거. 다 벽에 그 담비 망부 줘라. 민의 지기 롬비 푼다 줘. 생의 지기 롬비 뒤에 줘 산산스. 내가 니 좀 봐라. 미 시단 지다 세 딘다 시에 봐라. 딘데도는 다 담비들 망보지 다 기다지 봐. 지름 저 특히 시에 무슨 다 진에 빨아 아무나다. 뭐냐 봐 봐. 다 랑시 로스. 겐다 쉬었음 신. 가고 켈림도. 켈림만 맞 가는 것도 좋지. 다른 그래도 총기들 되게 걸 미쳐주지. 아니 롭트 뒤에 드네 밥에 넣네 소리. 다랑 매직티 르마타 아스. 근데 덥세 옷도 그런 질투가 있는데 딕 그런 걸 얼마 달라네 dilo tamde la brida su rang xie bi te xin na xu rang yi gundo klik ton xu as min no ju me da xin zeba me maris ine klik juno tam juno tam juno da rang yar yar yar toris ani ya bor ine jo ko na ta ba ge jo ra de no jo che je ma yong de mang zo xiang de xue de ke ji bi su ge
3: de se ni ge de che
2: 这个呢他的那个录制录没一个小小三对的四句三百五十二个关键录播前部小小三对难的对此全部怎么样除了没学过那句这个呢他的那个录制录没一个小小三对的这些对吧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소리. 부스가 괜히 그래. 약속 주나? 미리 찔. 봐 점리 시대. 근데 두둥이 미치 거래. 그래? 다 되다 나도 심달. 야지면은 나도 그때 뒤에 혹시 개가 그래 나도 좋아하는 거지 되게 그래. 개가 괜히 미치다. 미리가 좀 나도 그래도 괜히 미치. 별 중보상이네. 그래? 그러나 저 링네 장지 그러나 저 링네 장지 그거 되는 미네지도 따라 뒤돌던 것도 없어. 그래? 아니 배신한 안 좋아한다 디카르산 제더니 휘다오 드루 그럼 코란 미지기 빠지 딱제 힘 좀 망보지 지는 알아서 데디 등법디 축제 땅 그래서 남자 등교로 집시 봐 등교로 집시 좋아진 거 코란 미지기 탑시 가라서 배서 집지 그러면 스스이는 거 데니 데다 데다 미망보 봐 배신한 레이븐 게 미망을 샴디 슈베기 제셈다 지라 샵지 쇼에게 딘데기 당라메 닝덕디 다다바르 메디 다디 난 뷰리 잠마이 베 저번에 요거 딘니 미자디야 다디 안 심다라 다딘데 내가 제가 지르 페돈 얘기 미 정말 좋아 다디네 맞으나 디지스 저서 파이어를 베니 미지스 내가 안 좋아 장래 미톰나디 제어로
3: 저가 좀 돼요
2: 뒤에 라마 그렇게 늘어 내가 찔러 다시 나 좀 줘요 Natural mat cresna, and in natural dog good Debbie, Zikila Shinu. Natural dog good, that it tone at you to be. I mean, that you carry in bed to the chinny bozy. Yam no carina singing. I mean, could you that you shumoted it there, but it is shumoted it to you, but don't you dare see it? And it's all Yabuchos. So Yabuchos, delivery, Canadian, yeah? But a German was just. 그 대부 장만 타버지가 대부 집을 가나 같이 그래 장만 그 도로 와 근데 대부디다 택대도 딱딱 대금인데 봐 아니 그거부터 딱 변조 띠 레드냐 다른 게 차 담을 여말 봐 아니 그래 삼로 있나래 그들 로정주 삼로 장로 아니 약 배 동의해 되는 거 클릭을 뒤도도 잠이 해도 되는 때리 뭐냐 냐 오늘 공부 쉬비 밥에 잘 진짜 태용 좀 양아 여쭈고도 세 아니 나만 먼저 총재가 중에 아니 도스인데 그리고 티레 니도 니도 니슈르 그다오 주베세 주구리 다게 니가 좀 제가라서 주베세 주구서 괜히 무슨 말 그 기가리
3: 아 네
2: 어 컸다 이제 집에 주베세 니슈르 못하지 마 때문에
3: 아 네
2: 응 거기 다지 마 그래서 닝을 가서 뒤 너 좀 맞춰 언니 가지 너 지금 말해 줘서 들어봐 아니 그래마 총재 같이 그 뒤따리 냥제 녀리 잠제 띵네 그도 근거를 다 와줘 버려 봤더니 진짜 좋았는데 별에 막 고추 사 나 주스 더 가봐 봐 차다 아니 독지 더지 막을 리 주시면 다 그러 가지 아니 다리 가봐 줘 오빠 저 그러 사제 오빠 된지 안 내라 나 주 대혀 사 요게도 지체 거다 사니라 다 그러 가지 또 변진지 그 신나다라마 총스케가 듣고다도 캄바스도 고다 도라도 칸스미다 조직 따로 기아진 오요요 변이다 아세 되고네 그걸 쭉 가봐 제임도 동에 내가 아직 자지고 저 아직 때는 아직 사이 다 잘라놓고 뒤대로 인거스 다 잘라버려봐
3: 네
2: 신인 주기야 아니 빙하루
3: 네
2: 어디 내 자자 다 열도 민도 야

ཁྱི ཕྱད མི ཡོད པ ཁྱི ཕྱི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받던 거 주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이. 빠나 녀 우주 총쇼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주대. 오지.
2: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 총쇼 씨 봐. 진라 로랑 씨저 디시도 저와 수 로조 씨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클리 폰키 로지 쳔제가 마마라 샴데 취위 라는 미비 취업자라 로병 사지 데레고
3: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체난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라이 치빌린 첸디시 ང་ཅི་སང་འཛིན་ཡིན།
4: 七七，对头的俺这连青年班儿，可是学。下面听俺这连青年说。西北综艺。西北综艺。
3: 드릉가 시비조인 눈주 두천우 딩하 라자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지 지비 루콜 보모 충충다 딩하 상하이 신신 도당 로자 로마 수남 도지지 지비 미비 다우비 로마 시비 조인이 눈지 힌 원라 딩하 라자 로충 담보 로마 치미 조가지 지비 루콜 제 보모 충충 시비 조인이 된 전단지 힌

nga da mi jel. Xia chong nan la ga. Nya chong chu la ga.

听的年轻总之把想转达写出全国县将错评错新县的这本这就县想转起行这不这么错大眼目

0: 버지 용단 좀블링 책 좀블링 그냥만 버지 토록 거기니 다다 세기 반다는 버종 농신 인신리 공자 건기 농신제
1: 让世界倾听西藏的声音，让西藏感受世界的脉搏。您正在收听的是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话广播。
2: Tibet Radio and TV Station。
3: 中文版作林清九这张月币曾得了第几年林杰拉您得了绿地新鲜用为这些民族学习马戏先把不林杰拉您得了对头多那就林清新九马戏把它整个人学习你

Kukar

자불래게게다마야

些，人嘛都俺家屋了拉不牛呀，他个他个来个龙梯个上。ma ne ne kong ma jar mo bo ki ya

Pe

0: 워크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르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지도라라
1: 세지도라라
0: 용조비당주조카르당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지도라이切了，抓把面，先把门。

Tuba